0: 세기 로코코 나구야 지디메 미나기 덤규 모차
1: 제기 너도 뭐 조심 무슨게
0: 나 숨 마수다
1: 괜찮지 장롭소 야고 여름 나 저도 이제 다 당도 돼
0: 장치도 가도
1: 야 다세
0: 와야미
1: 쟁메
0: 수출다 수출다 치
1: 야
0: 와야미

0: 코들로 드린 윤창라 사바 독심 나가 비기 없죠.
1: 대권의 장매 시기 조거든 제 용구리 삼마죠.
2: 제자지 명가 그녀를 지나.
1: 더서디 제주 전배 내가시.
3: 대냐면 내부디에 제주간의 소유지에 샤주 샤구디에 내부까지.
0: 喂, 刘飞. 장파라 말베.
1: 어제 공 제현 집을 리오.
3: 상대도 뭐.
1: 오늘이시야.
3: 얘기좀我就行的
1: 南中面刚元璋稍微溜冰河了元璋了康萨康萨我这鱼肉木头没行吗马上鱼肉兄弟会顶得着俺们这刘飞来过天了要见些啥亲戚叫我宁巴有解决要个小学经验是老子哦民国卡拉卡的啥啊第三六拉卡的全队有名的对对你也没过他你也过没
4: 야면은 아니다. 예예예. 진짜 같이가 연장하게 대가 라는 섬지 채송.
2: 세류라.

0: 양미
1: 자수의 기록을 세워 기마시 흘려제되시
0: 나 주도 직면배
1: 계속 올라다 암질이 올라 면주 올라서 난다요 마시 예술로 내 대대요 어디 없이

0: 오늘 예속 인지를 왜 내셔?
1: 이거 장사되게 빼도 가시야. 남산 장사 샹구리.
0: 됐어.
1: 봐라, 오고모 쇼치. 대주시송 오동리 난다 당시.
0: 샴랑아즈 예속 인가 가자 나라 동굴로 가베 동부도게 자기다. 뒤내 좀 묘주시 장사 신거지.
2: 전소 결한 게 안소니 네 고수용 말이. 대야 결한 게 우치지. 결한 게 안 가르치 소니 네 다그 안 지니 결한 시를 년줘. 나로 대부도.
0: 용아 돌 대부나. 나 저의 결한 구지 야우 세줘.

0: 빨라. 빨라.
1: 엄질라. 아탄당아 야. 마게 과친비 니 넘지다죠. 나 바르도 치기.
0: 제스. 네즈케미도. 타데키랑 그제도.
1: 내가 제미도. 창고자데 도즈 나스다니르 치기.
0: 도스니 처흐리. 就是怎么这些，学会两个这些准备啥不起？

0: 발라고 능답니도 밑에 상모 준비되셔 다들 예고스
1: 이게 노주든 저셔야 하리나
0: 초신신의 시에나 공군이 그 차서 갑상 게 심으셔라 차서에 향 도부셔 봐
1: 이게 논의 쉬어야 사다 쉬었어 왕군의 산시장 시야 또
0: 小区可能是一种解决。克隆杰杰，长子干不着，我们这忙起来的这些事情。马斯姆斯达那么火，哈，让斯姆斯达米，一年克隆杰杰，长子干亚的，想就去别吹气，对内自己学习才个劲儿的。你最近也过门关了，你啥学习？啊，一年让给你把西欧玉米。
1: 所以他去。波拉黄了就给你的土马是吧？
0: 克隆姐姐查是搞不定，搞不定对你就给马拉皮呢。接了克隆西姆姐，台湾你就拉马西。其实人家马西皮呢，真不可能你就拉玉米，光给面子几斤马西。

0: 내린이 사이비에 내주 사워지마 뒤주 세제 PPT 수연이 님도 럽중 시에나 마세 면주도 속인다 두시 터당우지 손주 와야미 지쇼다 对다 텀대야 카도
1: 마대메 주르라 녀노샤
0: 嗯，那不行，中尉。上对的，让你兄弟看听蒙古用不打。还是啥？那边陆羽下不打，屯屯那边农民们去买切过呢，差不多修吧。屯屯牛角兰国汉下去切，下去天津一来吃牛面呢。那边人快越接干牛角了，天天让人家拿下生意面多。是的。 그만둬도
1: 급디듀 자자네 주선자 탑시민도 이내 다시 옛날 주심부 쇼 없이 엄지 세븐에 단답도 매주 노조들이 쇼 없이 된다고 인 강인스 능의 후유 자자세 내가 도시라 통역시라 단에 제소 레닝의 제조 세없이 nga mg ji wen xian na xia xue qi du sim ji ji du ne tu ma su nga qie xie zhu
0: chen ran ti du sam ka deng yu
1: shu ni de ma su kan da ga ren no zhu zhu ba tuan da de yin bian ga bi yu ne duo qiu yin de xi you ma xi
0: 让他的其他的免避讳民度。所以说说怕你打下。等等啊。民族比你。不拉空。你这个都懂不懂用的。光独立有的。爱心真的过时。
1: 你都都慌了，既然他着急都落个些松柏树的是了呗，他们得多怎么多，眼睛给。上个小区区队那边你最低，你把鞋呗。徐妹，
0: 穿的鞋子有呗。
1: 동대시민도
0: 퇴외토 내가 동대 뭐니 말이 수수수수 당연 치도 요 말이 안주 리에디 키시미 소교 너주큰 용매나 나무어기 릭좀 치슈기 리에디지 民宿叫土皮呢，地里那个种这土没错，那还有这。因为土我土顶这嘛这，俺们也弄这小水子啦。那把里泡多，打水子。俺们这忙过，那就得上路嘛，通不起。下就起木头通牛鱼。 Rangye duwe miye. Nye mil dada no me. Rangye sim nang nong yu di. Rangye duwe lam gyeb tong du mi du. Tanda sen le chwe mne, zingi nye me gong lek cha par, shi zui shib chulak si du. Pa chi nye yao shi nye, tine ne zui di kandres tang lin che go me da, kandres tak chwe che go me, tong do shak chwe che to yu me, sam tong su na. 我请阿叔。

0: 수수 주고 도스 된뒤 두게.
1: 장사 용봐.
0: 네 돈도 랑치 지휘, 네 가치가 용봐.
1: 나 다가 삼산 신배는 주고 될래 되자. 나 허우심지 대인도 최선 가봐기에 나만 이자 남자 랑주에.
0: 삼다야 망차샤. 让能行速度前边他们点击垃圾你不记起呢让阿叫冲出一年里俺们这冷马鸡爹是喂你也难笑三妈妈托马起了我念念最好呢俺也去多接头米多你也搞着给俺呀成瑞了天水前妈妈跑起死给别恰恰的家垃圾给俺呀打车呀
1: 不帮我到呀，冷姐我也说。让个让我念什么事情啊？他现在送包电话是十多，谢雨萌没干那团年事啊，谈得让大家联系。没先给阿叔送去，一年谈到，终于对没送。
0: 前提多你丢丢的，没钱，什么给不给不多，一年两趟账，给不穷。呀，
1: 什么媳妇当多啊？<笑>

0: 대회 귀신 작배 세버시 것이 제맛이
1: 어 이내 등기 카스톤 배 착스 통부대 넌쇠 다스 카시 세비 체크하고 싶라도
0: 통부 디나네 야주 가고 치약 좀 세 가리면 삼는 담배 기란주 시약 주기 철수 세부 표 턴도 딜레 약에 덥지 된 제도 그
1: 다들 민도
0: 大姐呢是不是想去吃铁了？既然走，吃这钱不赔，想去吃了，人家给三楼铁位忙个当白马菜，但是绝对不过去。既然给特批现在有人送过一百，你多给一盘子，铁位人是个厂子别的干净，你就去吧。想去吃的，吃这钱我就原谅厂子那拥有，顶着钱为呢，确实呢得叫要我吃东西，确实是呢，开始电器车位呢，对铁位定价一百七当起的。
2: 但是你这一米，你也爬个长山那了，九个生病的，咔嚓长山那主要可以呢。
0: 哼，你牛的。老师，第一站的列队，浪潮开前不起车时，浪儿马路，浪不可渡江。队里也等队，你娃都瑟瑟起我的，今年那的队，他你为要死，一年退伍他的这马戏。

0: 엄정아라 감사
1: 지난 미처 잠 군대리샤라 내여선 돌에 녜대비 님진이 뜻집제 명간에 된초가
2: 엄치로라게 다라송기 지난다 엄치로라게 녜벌랑 소접자 터제나 쉬기
0: 녜 공조 좀겨주야 샤슈기 미드위자 세이고 셰차비 지난서 나케고 요소 님가 제르주는 거 봐용 거지
1: 터제나 지난 터제나 쉬기
0: 순단 너무 쓰게 나 저기랑 터제나 쉬우래
2: 니도 고르 게드먹시다 니도 치용을 참모법리 재미
0: 랑게 니금이 두스기도 가
2: 아지 급디디 녀터 사러리 삼지 니법리 재미 지난 샵주 카날 야게제 규르고 마피 머소 나 구제디 쉬는가 뭐네 이 괴시자

0: ཁྱིག
1: རང གི ངམ ཆ དང ཅེ དེན ཅི ཡོད པ ཨ
0: ཁ ཁ ཅི ལ ལོ ཅི གེ ཅེ ཁྱིང ཁམ མེ དེ ཅེ སུན ཡེ ཡོད རེ བེ ཁ ད ཉེ ཚང མོ ཕམ ཉེ ཆེ ཚ སི མོ སི ཁྱིང ཐོ དུ ན
1: དག མེ ཉེ ཐེ མོ མང གོ དེ ཚ
0: ཡང ཡང ང དང ཁྱིང ཧ ལེས ཁྱིང ཉེ པོ ལ ཡི རི ཆོ ཤ
1: དེ ཉེ མོ དེ ཤ ཆོ གང ཅི ལོ དེ ཉེ དེ བི ཅེ མ ཉེ ད ཡ ཡུང གོ མ རེ སམ ཆུ སམ ཡུ ལེ དེ བཅི ལ ཁྱིང ཨ ཚ ཐོ ཚ nga lo de yu nga ni sun bo de tu shi to je na to je na to je na shu yin da
2: ki ran de zhe mo su da guo mo su
1: e zi ki ran ku du shi je ka neng yu la
2: dun da di ni ki ran shu gu ni shi yi ne ta bu do ge shu gu me shi mo su
1: su da
2: di ni ga xia zhe di 六柱都是 以年下去才做一堆 我既然这么一个月格不了 可不能给 可能咱们说不出去 是不是我们现在 既然查在哪里格不下 可不能给可能不过去个格不上 既然查在哪里格不下
1: 现在你看这个
2: 刚意思呢 这么一面去的 都一般在哪里格不下 以年可能准备去了 查过去我们都不下 키랑기 닝크 파르삼 체브시
0: 왜 샹게나 나 같이 해봐 아 니체 코는 예뻐라 닝크 파르삼 샤브리세
2: 로보토 결 닝크 버슈다 자시 메브차사 먼저 람산 유교시비 더비양치라 소니네 타수스 디게 좀 녀너츠이 이기라는 공원다 쉬죠
0: 다들 공원다 쉬지 배에 갈 통해 예뻐라 두고 정보 능이 숙이 김세 대가리에서나 다들 안 계셔야 그사다 차서 가자 이리와 제 말이
2: 보라 보라 두고 통사 만원 귀시라 기기 이로 집에 지나 정보 주니라 능수시라 등시 이내 뒤 흘리기리 자주시
0: 이로 로 되게 해 다 제대로 로니 나 되게 하기 로 제보다가 밀람사 야랑제 풍스 박사 쇼야 돼 말이 뒤지체 미시그러 봐 왜 제마 얘기 내가 갈 수 없지.
2: 그런 정식의 예주 유사. 슝로도 내세나. 소르니 그 요마슬라. 죽기니에 도마시.
0: 시슈토 내세. 다들 안게 카동과 시슈고 시의 요리 제마시. 아, 딜레 옛남의 후유쇼지. 내주 그 레즈르다. 지가. 나 그라스 굳이 내가 주비. 그도 침수의 태기.
2: 장롱남 되게 섬시도 와. 네 우지를 인사 쉬비. 네베 수시테라. 먼저 개원대 리슈시. 교용의 딱지지 내다시기시 균주리 뒤지야 되라 마치에 벌시유니 내다니지기
0: 균주리 뒤 예보라 단다 정여 말다 제법적으로 쓰기리 제법 갈치에 내 다니지기 쓰이 영아죠 굳이 태가죠
1: 그래 좋다 엄지 왕라 기랑게 손야 손차수니 손차수는 기랑 차리에는 것 같아
0: 보라 미대도 스타는 용 말다 도스타비나 지마 스위켈링 그래.
1: 아, 공개 모소미나. 내 주딩 저 자원의 신규 말아 봐.
0: 이제 이내 다는 용 말지. 계속 죽이 내 투비나. 지마 밑에 과제가 좀 그래.
1: 다 지스.
2: 네 저 시마시. 명가다 대대비. 딩이 허방 장이. 기나니 공부 야 시에 배치 넘다 저거 시죠.
3: 공모조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직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0: 용아 용아, 씨스 람살리요.
1: 뒤지게 다 자식도 인지도 안지라.
2: 안지라. 다제 집에 튼수 차관 리뷰 토르 친샤. 잠 숨바 개고 싶이에.
3: 계세 작주 마제비나 조깅 내도스 튼구지. 니가 열다.
4: 喂，勇啊，勇啊，勇啊！你让啥嘛用？

내진 이슈 잡시 내부대 랑게 인지 토나망스 치로 닝가 가르유네 람상가 가바 겹셔 마집시라 내지 주배 보고대 메요러 레그메너 샘스당가 유라바 로충다 최샤

0: 아차. 내서 갈라서. 야.
1: 티치야. 수고 대부스 믿도 진짜 맹가를 수고 딱 제치가 용비 도스터디 야우랑 맵자 니 차도 안 대비 폐지 아 진도 법이나 캐는 양비나 얘는 전에 법이나 직체시야 나 나지에 더 니 신수 참지 생각 니 고민도 나 싫어 시기
2: 阿家长三门肯准备就马东了查托呢那是三门在去图呢我做我们去来个小屋就不来嘛的是你三门肯准备就打你用嘛的我点点能打用嘛的我通过了这哈密苏啊找着哈密路穷着着月子你如面给你你如面给你你如面给你 도스터디 니네 집 야우스 민두괴
0: 야우 민두 마세섭 집도 와 믹스에 드시다 톱샤샤
2: 나 쟤네 포두괴 나 순보 유린 르대야 요래
0: 삼로 가르탄 거유 쟤네 포 딥딘저 호바요래 배신 쟤네 임자 섭 집딘저 요마지 응고
2: 쟤네 애
0: 어
2: 나 쟤네 삼 쟤도 왜
0: 쟤샤 다 내시 땡기 쟤사 삼 잠만 좀 하던라 이네 쟤네 디 섭집도 쟤만에 칼라강 인지 도나 쳐오리 로시다 카페 비라 라부찬 잉마다 생교 지네 용마리
2: 간주 레리디 챙겨 맞힌 과연이야 요래. 가베게 시지게 간주 챙가 레치오다. 니 캬감나 사이시모 카도 직대요. 도부치. 샤. 전도 샤미 도스도. 야.
0: 진내 법에 네베 클라스 약사 튠디 표리 마부고지. 도부리다 셰지 很多 소세세는 진규토 주다. 상사야 왜 말이?
2: 쟤는 가서 싸우지.
0: 디스 규리.
2: 일본 가서 디규베.
0: 다지, 니차 아자랑 일본은 시 소화기 규다. 도스고아, 아자 일본, 니 광다 가라세요.
2: 장게 염두에. 꼭 배박배 수신 매봐. 니 탑산 남의 개병아.
0: 사윤 담다 주주 마치시.
2: 야.
0: 야치.
3: 페페, 산이마랑 빠랑 총가시. 건다 클라스 아쇼 아.
0: 네 센스.
2: 같이서. 네 주켈 하면 도와.
0: 어, 개민도. 산이마 네 빠랑 총가 선사. 네 아무라가 날 클라스 아쇼 승기.
2: 네 차와 상부죠. 네네. 강에스 투메죠 삼추.
0: 네. 어. 네. 아차라 님도 저스러 보 삼추. 저도 왕양 민체.
2: 산이마 용마지. 나 하미냐오 줘봐. 양민이랑 저 서천 다지. 나 용면다.
0: 하미 님도 치요네. 계층마지.
2: 상게 초구용 매 봐. 장바라 총가러. 왕양민게 능미차산 취재치는 참고 과열해
0: 어... 나... 어... 니에르와르...
2: 아...
0: 아차랑 내 하고 오르봐
2: 니에 하고스 나네 찬스 계획이 차디 등기도 왜 상게... 나 폭치를 주니인베
0: 어... 예... 어... 말해 으... 니에디제... 니에디제 승매
2: 통 칼라디 상치 진다. 니 돈스 좋아치. 되게 미스 단제 돈 찾지 차시야. 老群居顶着，干扰起这个吧。三楼忙我顶着还大呀要嘞。
0: 你三楼忙我他没，啊家长个三楼忙我等个是上去。
2: 啥嘛事呢？你还没吃着让爸拉给冲咖的药嘛了的？开门都。
0: 我呢？呀，啊家长，我昨天俺老是嘛吃不吃？
2: 开药嘛的，提前俺出的这么难，哪个看没偷着？你们可是国主偷么就？啥子烂年日吃的？
0: 俺应的。
2: 啊，那明天俺来用吧。
0: 快叫么叫吧。

0: 내부대 있는 거 제보도 뒤쪽에 연락 작자다 예초고 도위 파츠가 작자에 격조시라도 네가 로토부 손상 작자 상무 개체보지 네바도 대체 개린 토부 거다
1: 니에체는 니에러 예초 도위 파츠 상구기 내배 스스로 개린 토베 내추워러 도위 파츠 상비는 제일편이 채팅구지
0: 이내 연락 작자나라 차구르교 제모도자 작자디 배미 채합시
1: 마지 마지 디제 이내 도위 파츠 상비모도 려도치 규어 마지
0: 아지 나라니 샥주 주동 치약 된다디 치도 갑자기 된 제고야 도회 띵아 저 샥주 면상 탁주 치와 요마시
1: 샥주 주동 치약 닝부디 나저 능시 엄제 주도 체주아 치도 마시베 시험도 주동 치약 죽지
0: 태원 면상에 나 계레 잡다 우수 잡도 쓰기 다들 안 토자 뭐네 님배 님부 뒤부 안 되시야
1: 수민이다 수기레 중기 수유 네 수리를 진조시 된퇴는 숨겨 치기다
0: 시 자기 시합 삼 지비지 你 checking
1: 开开没别套呢，让给看咱那边他就得没对钱去，让给看是这些呢，他不是，你让你给表姐去，退南面，让个球篮球。我那这边，
0: 那我们该啷么工作给帮不能个事？你这现在咋不是？嘿嘿，
1: 一年年让了些雨的，俺也让能洗，咋天没顶这么大？
0: 啊，是是是，今晚俺让你抢死给别呢，你让他他不就写定你？让给看写吧，抢死给别接了是。
1: 让你那么有牙签连别啊！谁说的？咱们一马动。
0: 哼，哼，哼，哼，哼。

0: 창구시에 넣은 마사세군의 미디 나이 캐시니에 나래 밤에 뛰러 니엘 장 가비 슬라비나 장 카겐부 용고 마저 봐 샹도 통스 쯤마사
1: 디 락블루다
0: 루메 따라 배터 말다
1: 나
0: 류페게 갑시 세미디 나리 슬럽스 딘예 지디 디토 콘용웨 서와 선치기 계진 임슈디

0: 主任完了。嗯。你去吧啦。呀。
1: Ninga Pachu, Chamatama. Kiwi Jenta, Gorgota. Devian Low Pata, Tony Chamido.
2: Risha
1: Yahoo Chungtoa. Go to the search, Penny Champotin Shia.
2: Genula, Lobachin Shoti, Dem Chum the Jetwil.
1: The Bin Shota Joy Homashi. Tanda Jarte Netsi, which Tunki.
2: Chikawe Shakjuji, Liju Tubi.
1: The Shakjuli Shaka Kamyoshi. Yin Yi, Liju Chebinda. Wait, Shangamon ran a crisp view.
2: Mjibala,
1: Nas.
2: Bao Shoshi,
1: Nas.
2: Shamo,
1: Pi. Jimmy of Shashi. Wait, Ajala's pair was it?
2: Sushi Joe, as it is. Kirang Ajala, be.
1: Shanga Ajashi. 陆藏个阿姐，陆藏个阿姐小包，讲陆老的。儿子，姐姐，这不是呗？弟弟赢过去。妹妹，看嘞，这下这下啊，我呢？这是来收银的，这是来。这是来，这是来，我呢？可能要不去嘛。没有啦，这是李霞。俺们这俺们这老了，俺们这包了，没差差多。要个停车，这不是呗？我呢？对的。
3: 你也去考取不懂啊，没包不掏不定这，俺能有啥事？
4: 马丽，你也来为他洗掉多啊？谁马丽？
3: 苍白马丽，他不洗马大爷的，他不洗杨雪的。疙瘩腿了，怕不能？真心给祝福谁？你给我看哪单了？
1: 喂喂喂，鼓掌鼓掌鼓掌，还是吧？岁数大了不是啊？
3: 差不多，干了马大爸的，新年朋友们这个队长真是的了嘛别，不要走了。
1: 真是的，来收银的。喂喂喂喂喂喂，马主大，这是谁不学的？
5: 你莫让日娃切皮，莫让跟俺对不里斯卡斯里。地屯大几码别？地尼屯大几十遍啊？地咋突然间难听了？哼，特没是你第一呢。哼。哦呵，嗯，姐子，你不记忆呢？俺们就忙着给打用我了。
6: 查给圆圆的呢，全程马达。
7: 啊，第一天呢，咱俩接不的，东西没什么送过去。
6: 第一天赢过去，明个别就当在，再领不起啥东西啊。
7: 俺当到门高了，用着胳膊了，年纪也的个赢不远。
6: 哎，爹，你是觉得结果了吧？查给圆圆里一起过来了，桂林这边过年去过来，忙些的过足节，可里个里去过哒。
7: 你来了，年了，落地平安的，你也无处可躲。等俺下学期啊，热着云南没呢。
6: 哎，让人你上哪等我啊？天天这样用不着。怎么做当那个月？
7: 哼，
6: 你这长得嘛些？
7: 这能卡住不到我人，俺也记起他。个人不没钱吧，让给叔叔说，这这些咋写的？八个日不是也得挨给哪个那样嘛呗？跟住了，给哪个换了两对门呢了？
6: 明天打起不来噻，俺们今天做啥的？叔叔说这都不是。
8: 第八个是马氏，真认识他。
6: 你看那等个，杨龙杨龙，咱们杨龙，你有马氏？啊，这可奇怪些，你咋子？让牛多呀，看你进大队，你就管不着他。
8: 管他规矩些没吧？你进大队我啥时候进大队？让
6: 个进大队我也是，让他们咋管？
8: 管他需求。
6: 马瑞路易，前头让了，他们咋管？
8: 俺也管他些。
6: 喂，
8: 好不到没家，让去管他，去让去管呢，有马氏。
6: 哟，去让你的。
7: 哟，
8: 哎，好多一个嘛是，
7: 当着俺爷阿家给喝完了去，
3: ཕྱུག གུག ལུགས ཆོས གུང དང ནང ལ གྱོ ཡིན ས ཚང མ ཕེ ཞུ ཡ སི གི
5: དེ རང གི རང སུ གི ཡང ཉི ཁར ཆི ཙུ ཡ
3: ངེ དུ སྟེ དུ ཚང མ ཅིན ད དོན ཡ གི དུ ཅུ ཤི མེ འགྲོ སེང པི ལུགས ཤེ གོར ཤེ བ དགའ མེ སིར བ ཡ ཆ སུ
1: ཁ ན དེ རང ཅ ཤེ བེ ཉིམ ཅི རེ ཤ
5: ཅོ སམ ཁི རང སོ ཆེ ཤ
3: 견주럭화대소
1: 다들 시작주 저주르시야
3: 저는 안 아주 일 되게
1: 기라니 녀르교다 나든 더 길든 더스 조부시
3: 랑그지가
4: 샹고대유
3: 콜로바르 로시스 뉴베미 호르춘 사도와
4: 저 저
3: 치
1: 맞지 녀 녀다도 도르주인다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저와 딘체드 제오 두게 로먼고 세뉴메 배순다치기
1: 세뉴메 라인기리 과지다
0: 네 장고 요소 미디 식대오 상무소 영아이 뒤뒤바 레가 파면 제상 저거 좀 오선데 좀 스맵지 또 유기르다
1: 수초고 송도 과지다
0: 언도 슬랍다 니에나 장나다 게야마시 잼세오 마르다
1: 我去看了，快去的。

0: 그렇지 했어.
1: 올라 봐. 퍼스트 디쉬. 성유 라인아. 네 하살 저지비야.
0: 셉제 셉이너 뭐랑게 켈림부지. 너니 탄다 가로 저기.
1: 가로 저기 유세.
0: 어,
1: 그 뒤에 고소 봐.
0: 선주 공마. 내 발라고 총관님데.
1: 고난이게 셰시 나스웨.
0: 어. 나 싱구 십시 테이츠.
1: 디 싱구 팀한테 돈다 마시. 장발라게. 장가 암라게. 구자 보면 세인 수도.
0: 디니 암라 공스지. 제일은 아 님 가셔시 가면 뭐 숨체. 디샤 디고 숨문도.
1: 아시. 네 하자게 모두 셰시 마셔 봐.
0: 치마십 가러래.
2: 시니.
1: 장가 좀. 장 장다 네 하자. 왜? 디제 그치 셰시야.
0: 이제 제 마셔 가러래.
1: 네 하자게 장 규모 매봐. 장가 찌르 범범은 그 요시. 나 주변 가 샤제 생각니 시도 예예 범주주 반직제 되어 시. 라부시게 장가 뒤 말다.
0: 네 고서 로와 친구매다.
1: 이네 혼수 장을 저와 시고 시.
0: 나다 저와 가러래.
1: 나 저 구입이야. 다다 대마소. 기라니 라고 담배 마세. 돈도 랑게 기바 탐송.
0: 니란 첩구이메.

0: 가지라.
1: 아샤라 샘도 슬림니 용두야.
0: 니스 말림 그뒤 쳇소.
1: 르페다가 로디야디 유유제 말베. 보데스 되다 로친주. 김상창이 야오. 보다 임도 된 디키터 그룹에.
0: 로친주 다 데스 퇴보. 김상창이 야오. 대주 디키터 비약 책임 말베.
1: 대잡지. 이네 르페게 유유제 벗음도게. 니라시오. 많이 원신제 로마고 주고시. 봄을 로친주 큐시게. 보고로죠. 저와제디. 제주강 포사 데스 퇴보 스피기.
0: 메신에 데스 퇴보 여줘봐. 언제 코가도 코는 티웨 데스 퇴주기.
1: 데스 퇴부터 스톤사 고몽도 지위기 말아.
0: 다치가 죽어지. 니 저 신심아 수다. 죽으라 니 수도. 야, 샤피.
1: 아사랑 봄을 로친 주도 다 정말다.
0: 로몽고 뒤에 나. 니 선샹 빌레처. 능미다. 부구응어 수지 대비. 팀은 근처 체육이다. 지만 근처 체육이네. 타네소. 나르 기부여야 좋을 시기. 제마제. 샤피. 쉬쉬. 야. 네 저항 자용비. 오야. 언데 디시. 사이도스디아.
1: 아자랑 그 뒤에 제는 알로 대비 큐니메도.
0: 너 대비치. 네 하고기. 탄도부터 장경하다 하미를 숨겨치 대비지. 나정하라 다 더 치토 봐. 뭐. 딜레 쇼핑사야 도스디다.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팀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보 다투스나로 첩제테베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3: 조호도 생비 아이네 주도코는 깡빠질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리게 두 군데 대비에 맞게 줄대 인식지도.
3: 한국이 한 야구 수도와 티브와 지다 맞죠.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 보면 거.
2: 콘치 보 맞다. 한국 차나 광은 이게 굽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은 이게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4: 波上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银呗这追椅子他扎苏扎努们捋追椅子恰脏鱼呗通胸吉培育银阿斯扎迪诺开始追子银压着恰擦下扎干不恰的小子火压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切这让罗吉帕追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你也过是的杨思思的是恰死但我觉得扎碎真弄的你那路里也卡起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碎我那样我都不是的这讲价的行子破过这见清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点的见不多现在扎追的扎碎要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3: 平安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用狂在感激了国家团结的过来这么个感激演员在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影被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段月在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要了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签啊罗吉巴追韩国的困在日子大啊用我呢干了是他看不着啊
6: 我看不开别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搞来借口么多，对不起不多啊。
7: 俺是南区军人不行，拦截那个了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地图不有一张，就说可再让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我讲讲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刚杨国杰对不对？找也查不着，恐怕可再叫那干部赶紧那个民族。
7: 대주람차지로고야탐굽주고굴레쯔미구로지파주람차지연여체광재고릉업중얼구타고술구인배저주이즈타자수자놈류추이즈차장유배통종직표유인아씨짜디너캐스주이즈이야제차차샤자깡부차다식즈코야대수강도고바부대장무마다사치여리제상로기바주자주야대표주시다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你也过是的杨思思的是恰死但我觉得扎碎真弄的你那路里也卡起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碎我那样我都不是的这讲价的行子破过这见清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点的见不多现在扎追的扎碎要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7: 平安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用狂在感激了国团结的过来这么个感激演员在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影被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段月在团结七落七巧
4: 모다 맹은베 장마르 세입 그두 릴롱군라 켜베 모자도 부 멍시 체베 니마 피숨 척베 깨감 구르요식 조규

강사 캡이 당장 점을 중앙도 초신배 속자당 지신 나서는 내매 전부시 고된 체유 배송 속배 추자당 열이기 뒤지만 배 이완초하디 디가를 냠송치기유

동지 제발신나 근디 셰보로 터리네 프로 용웨 되자 지주자 학삼키 네디레 근거지지 여부탕 자츠 정리지 피숨 속배 튕공타 초지라 데네 디카르레벤 좀보 메랭 오레레 숨어서 깨 쉬신 유

토신 본변 주신키 토마 원장을 로만남 뷰바르 체디 레만 님의 뒤지체 정류 소신유 로마림시 메바르 교회 예가이 나트위지 지우소로 통제 양배 중세 디부 야보시 코덴 체유 Kyudu chikyur kawe sarjian tuanbi yi. Tuzi jin yuwa tan duni, sabo towe nak duni, chokroon kwe di tuishir zonbe nanglin dir, lo lip yue jin. Tuangu pisum sokbe dundu ki, kunzor gundar rinmu kyo tupe, seri in dangin shimba, kodion chay yu.

낙세니 통망보지 원장 추도그 낙세니 하장 통건보지 중국 괴저이 망란 제거 미랑 중 송조 괴토 추도그 낙세카 카세유 추탕 도 신제니 추도나 제키 추제 조시이 태양 신도 도이 최내 기여베 쿠니와 지글직 딘키 저와 스무식 차유 카스티 사제니 추심 라부 여베 왕키 육주 하장키 충충식 레미 마오란토 서주르 풍소탕 예감 사글로레 줄레치웨 서주식 초바탕 테 턴주르 세차그드 파르생가발레 신의 상원수 초차투바 총유 마오란 제컵린 베랑주 손주 퀴토 남규 디더비 나바식 통주 유디 총론토 욕심베 초마타 루브르토 가소메바르 주루와암 양나 장원의 루브르토 추진법의 능수 튕기유 정수이 로네 로탕 다와네 다와 튀디 상원소 유바디 추대나 지리 체담 통주 매지 추대인 잠샤 퇴타니 딕신양 콤바보 카포시 지차라 제담 통주 매베 귀디르 지신 지다르 체네 기사라 중어 있나 털리탕 로춘부 지신 로만 타면 니신 지신 소 초지 신리 딘츠 초외 터도 자와 초톱기 예베 추도나 제기 주제 조시도 교류 예진 前담기 수주 매발디 신리 디다기 작도로 담보로 송유 디다르 숙라기에니 작도로 담보로 탐세 신의 권조 추도도 강바 댐부주 톱니 추로기 케름미도블라 추미 뒤수와 감도 미시 당장 추리의 딩이 저롱기 자지 신출 샹샹투 법신 예부탕 신기 자외 강도기 작도래 주의디 자와 추딘투 요신유 신기 자와른 담사 인륜캐 매바디 추유낭도 예행리 신동 기사를 용교로 추탕 수주 고대원치기유 추란 갸추추키 리레 지신리 추도나 제퇴기 뿔리 신리치도 교류 통근배 입민다외 남아신키 신동기 예가 담보른 주인이 추전기 고대원 제배 랜시를 롱수 주신유 추오착 뒤딩내주 지신 초면 낭토기 추도나 제퇴 저롱추 원창기 강요식 주인유 디게 양키 듀모 로다르 찬요 미춥실 한바지 치집시탕 조돈 하잠 신기유 추도나 제키 제사르니 추르 딘지 예베 추니 추도나 제키 속사더부 임바탕 추도나 제키 모차라 차도르 딘지 예베 차도니 추도나 제키 표중키 람데부시지 추탕 신 차도 제레 추버니 점린 견지긴 제바잠마 임바르 대외 낙제 최도 추예바탕 추면낭 냐예바 낙제 최 처주예바 추전 쿠르기 제기 추도 낙제기 깨칸 말라지 추비예라 디타니 깽여탕 쿠르유 유린 콤바림주기 피규르탕 정준 담가래 총외 제부시 경제 다와 죽지 말. 윤구의 통학이 된 기념나 림신 죽대고 초네.
영유로 근투리 규리 괴니자존이 괴저이 렁춘 참이 치우 체슈 인시 디카르 근거 개월 용겐 진저보 망보신 립토 유브지

회조로 표송 섭배 상의 초회 내들 모자르 체외 카스테이 양사르 창외기 남바식 생유라 최신의 좀비 딘딘 쿠리오키 저리 터도 원장 지신기 캔바 체유 초오 차도 법시 창의 양사르치 진념 체외 제도 양사르키 세입 딘절 속자 망보시기 토와 잠기 라즌다르시 원장 따타 양사르부 여바디니 린제라 신도 케베 초롱 큐티 댄드여바 청요는 죄나 양사르니 콘조르 치 참베 네 케바와 테지 贵州以初中的 日记罗纳州仍将松局开启那些独白车图罗纳州已继续抗色通局域迪卡尔罗纳州已出作你书意周云国产加拉克咱们错对切记域所以明朝为王期迪卡尔错接新别罗纳州已停局了提外配送错被错内苦留级扩定切域 로나주니 교대 지구로 가부 여행 교조리의 낭토 콘수 숨내 주파르여 콘수용연의 죄나 로덴 대왕이 지담을 임시지 로다핀 주와르 직변 지로 제벌리 로나주 남낙제 최도 대랑앙 손에 투바 종유 테르딘 세 최와 퓨비 디민 퇴조 낭토 지조진 대와 조규니

0: 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 기 미리기 아니 경고 라보라다 미리기 경고다 아니 개준 된백이 리닉 돈이 아니 된대지 코야다 된대기 공시다 록서된대요 아 이게
1: 좀 민수 부시
0: 아 된대지라
2: 다 안다 광 캐랑게다 안한서 유고고 통고에 대해 송송아 오늘 다 유고디게 파피베 지게 토네 셰스는 링샤 지원 서버 카르가지나
0: 당한서 때 저송촌에 배샤했는데 랑종 통고리야 아니 나가 망부요래 그래서는 면제 그 통고 통고든데 망부요래다 그맹 토네 직면자 망부요래 봐
1: 아니 요차
0: 제제 다가난 신기 샤모지디야 망부요래
2: 신내다
0: 던더쪽래 먼저 사제들의 배샤베나 칸라미도
1: 아 저게 이제
0: 쇼련화 쇼련화 쓰고 아니 다른 신경 아주 단단히 아 저게 잡이나 홍진편 쓰고 봐
2: 다음에 겐라겐라 마오 미유라디 가 있나
0: 다또 먼저 제부 종들의 배샤베나 저순 초기 니고리아 네디오르 봐 저순 초세야데 가라스 메도 메로 젠정지르 봐
2: 지지
0: 디난로리아 당가라 마옴 봐 아니 디난로 단도 롱중망 부지난로리아 아니 강지
2: 지게 계속 나슈에산
0: 드니 캬롬
2: 빙촌
0: 법추
2: 폭포
0: 단도 나그리
2: 땡리
0: 드니 자타
2: 草原
0: 딘데 기타 푸순 초베 아니 젠종지 차데요로 와 딘도 좀바 안디게 만조 단다 저숨초 니고리아 디나 징기 젠조 푸도 좀 되는 망부요 마온데게 아니 벤조 토리아 아니 나래 하버게 아니 야보지 차도 이제 왔다 심슈 템부 유스
3: 신규바 파무
4: 신규바 파무
3: 냐짐바 부유
4: 냐짐바 부유
3: 긴캄 송교 生态保护
4: 기캄 송교 生态保护
3: 추규루 니티바 致富 带头人
4: 추규 니티바 致富 带头人
3: 니린캉 招待所
4: 니린캉 招待所
3: 섭슈 남창 服务 项目
4: 섭슈 남창 服务项目
3: 서동 총일리지 餐饮业
4: 서동 총일리지 餐饮业
3: 조싱추싱 游艇
4: 조싱추싱 游艇
3: 미리켄체 민族服饰
4: 미리켄체 민族服饰
3: 낙취통콩 临夏资源
4: 낙취통콩 临夏资源
3: 사마족 半农半牧
4: 사마족 半农半牧
3: 칸하미도 雪莲花
4: 칸하미도 雪莲花
3: 솔로마르보 홍景天
4: 솔로마르보 홍景天
3: 켄지 雪山
4: 켄지 雪山
3: 캬룸 冰川

0: 我也，大梦西。记住小何。
1: 갈치였어. 이제 뭐야 갈치였지?
0: 승마사, 내 주로 잠시 쉬었어.
2: 아주 잠시 두기. 잠시 좀 말해.
0: 걔나게, 걔나게 내 주도 캥길 배.
3: 캥구죠. 단다 라시 바피죠. 小赖, 걔나게 잔퇴류제 진도 야우치 송기. 시허, 걔나게 파로지 쓰기면 송기.
0: 승마사로, 내 노스.
4: 记者陈，记者小景，看来你给严老师谢谢也不迟的。记者小何的卡面，你这钱你也欠对人。
2: 严老师谢谢，你也不迟。

0: 나답소.
1: 야, 탐나 갑자기 말해. 장우야 가도 아, 무시.
0: 니네, 라니의 치도, 전두네 치딘치와 캐브리, 심어도 라이 탑부시와.
1: 나 탑도 와 가봐도 이제, 제일 치료 小정이 오르고, 제 말해.
0: 치료 小何. 天文啊, 你这顾了啊。
1: 山根啊，要听这些，我这还过敏多，年轻的流动听这些些。小兰，你我那些么做，让我那过不来，让他通话就有了。你还让了不起面呢？怎么你提讲了，让了不起你说的啊？你你打是干来接不接？咱们这下给用这个了啊？啥也不中，三中。啥也不中啊？谁都买不。
2: 방금 찍을래. 나래 같이 찍어야지.

0: 네. 상가 대면 체스템 저 카피 처음인도 대회장 정연 씨 채우 마시.
1: 정연 씨 에, 나 가서 가로 여봉아 배상 채 하고 내수. 우리 감정 매. 이 맛에 让人性我们的但是对不起来有的你心里好过去不能赢你天命其实现在的什么都不来让他的电视对吧
0: 让人人性我妈搞不有哎钱能拿什么了不起
1: 让人拿什么的钱他是吧第一年就是第一年就是看起来没你好过去
0: 妈是妈是我你那是差点就都要上中哎，让我那个那些搞玉米，俺心都多，你那让什么好部门多？你那是让都有了，说他咱们就都要不对，俺还干来是他个的。
1: 他让今晚你今天肯吃我妈的，好过生哎。

0: 그러시죠. 지난 미마리 이렇게 레벨토라. 미규 좋아서 가리나.
1: 양투. 양다 전체체. 양다 저야디.
2: 그렇게 또 살아. 죽지 요 맞다.
0: 나 말하러 지르시는 분도.
2: 장애 안 캐는 중. 응. 칼님 보이 봐.

0: 치료 아자 계란이 드레치 고야 두게
1: 남준이 드레치 그
2: 클린을 겁나 잘 주시 간다 열게 신두
3: 마스다 아세 증례야 응니 가로 지금 해
0: 지금 해
3: 지금 해 봐
0: 야
3: 야야 아치 잔다 중에 치료 샤워
0: 괜찮아 좀 남도 괜찮은 거

0: 칠레스나 되나 가르 이나가 책양치시 년난다 먹어 년 가르 이네 루트다
1: 나래 개체스 메바 랑제 제가 저지
0: 잘라도 지켜 말이 포기 이제 땡큐 아
2: 你回来都开始严破晓。
1: 大陆也怎么起严很多钱鱼。
0: 老爷不严。
1: 就给我啊严破晓。
0: 就给我啦怎么成了
1: 朱云达。

0: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포부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 딜의 링지 포부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낙부빵부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柱三别我韩立方从康
5: 林国小蓝皮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6: 蓝火动物汤卡拉萨瓦你捏为个八卦的四柱浪子预防八卦脏细康都撇汤预防八卦脏细康起日本美白娘们连汤吹到南桥冷血团巴汤刚拉四柱浪吧八卦念在汤轮中八卦片面三个开发所及八百年段预测预防八卦脏水康的片面人民案两连堂出的南桥预防八卦脏水康期七年明年组编我帮年居的堂八卦脏水几个月别过年配罢了各所修谈到卡巴的今年我用案切切预防八卦脏水康期七年明年开业八卦了大江区别是江龙就结束了人民案两连堂出的南桥八百年在堂轮中八卦片面三个开发所及八百年段预测预防八卦脏水康的片面人民案两连堂出的南桥三年哈斯创建杨振罗兰国大安教松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也
7: 阿西咋的呢还是追子杨振强擦下
8: 这干不起来的学习活跃的苏干罗归八卦的怎么马上上去其实罗吉巴追这追的别去洗的
7: 罗吉巴追这追的我那要是的我忙是能给这脏是的也过是的杨西西的是恰死
8: 但我觉得这是真正的你那罗里亚卡吉下岗不拉索贝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有吧其实这出去收购的一个可是去读的
7: 罗吉巴追这追的这所以我那要不读这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读
8: 等到这干不打出去没有做难点的借不读其实这主要的这所有的
7: 罗家巴主陪着那罗
9: 因为人工感激了国家党出去的人现在三百四军皇帝感激了国家党来这么个感激也愿意皇帝国家党的国家国家国人被通中级培育通中初级能力人对能不再以那段愿意现在七落七错

0: 수십에 봄디다. 등도 좋아 지기베.
1: 계속 연락해 주고 만나나. 마디 용고기 배지 주시샤.
0: 흥. 산에 견나 유네. 마치는 용마다. 이내란지마. 양성만의 지리. 상가 다다 커바디네. 순서 동료지.
1: 배디 자기라 쇼미도. 이내니 려려다디. 순대케고디. 도스 야실신샤.
0: 카리. 오사트 제도게. 냠도 롱주 전에 용도게.
1: 경우에 날 려려다디. 신의 술 동기. 이내 탄도. 무랑케 라베나가 잘라다. 더도 미숨는 수기. 잘라티 주 추스토기.
0: 그저도 그저도 아 니랑 팀에 생각이 부세디 모자디 브리스 시에지마 다들랑기 심내디 시투디 제딘디 수저 없이 동우역리 이내면 모두 싸우리
1: 뭐라탄다 얘가 허리
0: 지 경부충 구쇼생라 원의 경부충 다다메다 사과의 민두가 이내랑게 뭐랑대디 수시통기스 세뉴이베
1: 시와 삼시대 그거 삼시 균을 하마주
0: 아 지 장난 용마다 된다디 정구간 나스시에도 보고지 시에비나 나스다 지동라 편도 침부 요리 더더 마시는 봄스게디 14호 요리 님이 지금 로봇도 하고 비는 진식이 저 화제제 가래집 동서를 봐.
1: 통만이 시고 삼주 이내 말하게가 괜찮아 도움을 삼지 다들부터 시에는 못 쉬어 하고 비는 뭐지 비용을 삼지 카사식미도
0: 아지 계속 이마 좀 냈으니 뒤는 삼주 배에 자샤 나도 나가서 줘. 계주 나가서 지어오래. 계주 내로 좀 더 집으러 봐. 걔는 용 말다.
1: 용아. 다리 뒤 누차지 수리해서 너. 네 말 안 넣어. 세세생 듯이.
0: 흥. 스스로 득득지. 가서 나 고대 지어오래.
1: 음식장 라이. 前几晚我得养生用着呗。
0: 哈，上个年明的生肖他只有了。

0: རིག རིག དུ དེ ནུ ཤུ ཡུག དུ ནི གེ ཁབ ཆེ དུ ཟི ཅི ཚོན ལེན ཆེན སིན པི ཡིན ནེ རང གེ ཐ རི ཤ ཅིན ཡམ དུ ཆེ ནི ཡོང གུ རི བེ
1: མི དེ གོར མ ཤུ དེ ཕོ མོ བུ གེ ཟ ཏོ ཏོ མ རི
0: གན རོ མེ བ ཕོ མོ ཆ ཁ ནེ ཆོ མ རི
1: ཁོ ཚོ ན ལ ཤིམ རུ གེ ཟ ཏ ཏོ ཆེ ཁུ གི ལ ལ 라님도셔다.
0: 두스다디 라님도 연예님자. 내용 씨마시. 뢰아. 마중메.
1: 카리나.
0: 카이스노. 나 땡츠이. 무슨네 자나르 레망우 샤챠야유. 인다지 샹체데는 과유무시. 랑심나르 나윤 타게지바.
1: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나지주랑 원의 두 배가 로디 디테 삼시 통을 제너라한테 칼린 이제 여우제 구두시 니아랑을 제가 응당을 이제 로요고 사가된다 알아 심대체 오마리 나 로요용 구두야
0: 란로 디보체 진두체가 이기시 예 구시야
2: 宫上山顾先生了。

0: ngai ti dan de bu chun mi du. Hui ya, shan ne zi xue da. Luo de bi, ming a, ne ba zang ma chuo bu zi ne ji, lu zi ge mei ne, de yang xue a.
1: Mi zhi la, wen ne qin ga, cui tong mi du.
0: Ji du ne cui tong mi du ge.
1: Ma ri, ne mi na le cui ga da na hu mi tong mi du. Pei ji sheng ga ne du yi bu zha.
0: 계란거 쥐어 두르베. 하지. 토부초. 나 디테기 개원성자. 나도 자기가 내시 자시 두리. 네 대그람 미징 나 쥐비. 나 디테라 네 중층부유. 상승관도로 폭도 짐들의 중요이베. 예. 첸지여리. 상승나 폭도 중배질 클리 좀 마티 체제. 나자 망치 랑용지. 하고스마이.
1: 암질아가 좀 봐. 경태도. 니장아 범무스 도주. 모랄리도네 소리 통기.
0: 진짜 급 기줄라.
1: 그랑가 소노.
0: 개야 말이. 나 지기 마대다. 모두 쉬시.
1: 용아. 그뒤 모란 돈이 모랄리도네 소리 통기. 마세 천주 유물 아주 거르샤. 나 심구이 제제. 그때 처음에 심소. 다들 예셈 나러. 모란 양가 돌아 챘승기.
0: 아. 슈고 Moran tukdi sonala sonra di gachir chimbe nawashi tukye.
1: Du.
0: Chenji yori. Shang nasa di chue diwa yori.
1: Namji laga sonda cheno, kiranga nasa di ri maku chun yu yubda.
0: Achancha. Tengwe nga nebju di nasa da rang jabra shidu. Mi di gabdi di. Di nebe geik sawan sonza xe li mwari. Ine rang lo debchi nga kiksi xe du na. 아멘지 잠아 집시오.
1: 저런 걸로 됐어.
2: 진짜 그때 줘서.
1: 내주 담아 딱다 됐어.
2: 더비야스. 쟤는 저런 거 겁이 돼서 다시 또 운행이 없이.
1: 다그지. 엄지 성지 주로 정례다 저만 消失了 下. 정례 체류는 성지 주가 주시 통야. 캡처 주거리.
2: 아. 문에이 켄사리 니수디 리유리
1: 자다 성지 주게 정례를 통치 시작 치워리 니 삼을 야고 싶던 뒤 정례 중에 대 인지 알지도 모란 성지 주기 나수야기 락스 참에 주 성기 대자동 성마리 대결심사 계속 정례 성지 주다 카체비노 성지 주 박야 며치리
2: 어 전주죠 제가 가서 그때 쇼라
1: 랑게 지자 쇼자디 성지 주다 고가요 디네
2: 아, 클라다 우리스.

0: 야, 이나. 여기
1: 스매 먹은 빈 좀 못 깨다. 네 깨 사.
0: 스매 망스 깨다. 신부 여래야.
1: 미카시 갑 지금 아리.
2: 야.
3: 자, 저 차. 다 지메 줘.
2: 오늘 삼남 다지도 와. 생세 망디 제 제지 셰샤.
3: 네 가서 가래. 생세임 더 비라도는 삼시르도.
4: 야치.
5: 야,
6: 시작한다.
5: 시작한다.
6: 시작한다.
7: 어떻게?
3: 야,我去的。那。七哥，恁们带的这些呢，俺们不是用啊。哈哈哈。这个东巴嘛，小，就是多少。是呀，就是的那些少的。听嘛哩，记不住。耶。七哥，让俺子小卓操这米哩，今晚呢虽然俺用些呢，俺先干起啊，你也扎起来就。七哥，七哥要去，让西部都不去，得去要嘛哩，先嘛都，得开几个的。
8: 나 지금 도시
9: 돈다.
3: 아, 맞다. 맞다. 씨.
8: 씨.
3: 야, 세 돈다. 상가 씨 씨.
2: 나.
8: 나.
0: 나 동참합니다.
10: 小柯. 你还活跃? 你家?
8: 你最忙了啥？记不起大约嘛是？结账上隔离群是。其实长啊，呀，你哪些去的？其实其实荆州哪有嘛是？一年庆祝县里面爬起下雨，唐多，你六七千百，其实荆州了，明码差距。

0: 양 할 신인 봐.
1: 승진추. 맨일 탑샤.
0: 예시규. 뒤에 가러 오래.
1: 然了. 턴도 천하 가게 민두게. 맨이 님 마시라 토뉴 요마지라. 젠도 마셔 권래 게 신뉴 요마지. 젠도 지도 에게 샤야 매 봐. 이네 언니 편지 쌤 튕제 파나게 디우 가르 따야 이메 참신 그 여지. 딜레 하고 갈 거제. 언니 레르고 베덴 저지.
0: 언니 레르 저기야트고 요마지. 표정 미마지 이제 보면 뭐 싶다 요리. 이네 녀 가스디. 려라지고 이.
1: 남바다 수제 루지. 촤킨 지테르. 나 정려레 교케메. 티웨 미마 켜는 마신 베 보면 딜레. 양르 균시라게 체규. 케말리야 가르이너.

0: ra ran chi ya chu ki si mi chi ka ba de ne su ji ma thong bu che ran chu wo su ji yu thong ne ka sam do a
1: ne su yam zhe jin de yo be mi xie le me be mi xie ne zui din de tu mu mei be le de yin ge da nga ra xi ne ka da che ba yine zo ra de ders te bu gor da ki si ders te bu me ne ani pen zui je bi chi
0: Kesi, midi ran gu jie, cui shi tong yang qi du, ran le tao na qie. Tong du ran da zhuang zu kong du qie ni, ran le ga bu yu si neng. Ran xue da, di zi dong si shi bie.
1: Ran ge xie dan da qie. Kesi, nga ning jimba mian bi yi neng, ting wun ran ge nga ga bu qi ge zhi bie le bu da qia ri. Lian ge bu ka gu da.
2: 啊,是今天去了,但是人家俺穿不过你用度的。用啊。怎么,他让他那么接些人的。这都是的讲吧。江路江大,那么就别有的。连着谁的,没说忙不给呢。
1: 最近很容易见白明年平均土地全部占着村南民长肯定是穷的但不觉得各自不占着吧大家能够做对什么那么大前面的三百公里路的开心马上变啊开心没有啊穷一年明年是被巨人的开心些了吧明星是年的同样没长书记的催发起动马的了不搞起来 제장 수술 전날 때인지 다시 제기했다.
0: 씨, 나탄데 쌤이 바람 고롱 차지. 다시 시다양 제 도미도. 내주 캐신 못지지. 나 삼부 하고도 망원에 콩저사 못기 용기. 연장디라. 캐신님지 미디 수유시 창모 통지. 나고 요거 민도 삼니. 又想呢跟这小日
1: 怎么? 你让了三七土鸡 偏嘴卡着这一堆 那不晓得什么这么用的 前上,上堂的爹三路长满着当不来 粗罗列是呢,东土鸡给是三不是成大个这吧

0: 로보도 김제지 인사야 가진 이는
1: 견나게 되고 년나로 놈자 되면도 비디오 한 베스트 또 숨기
0: 제자 랑나 갸체가로 동하라 도도 출신이 니래요 마시
1: 대원이 된 전화 왔을 때 강인스나 수수 바샤샤네 년동 말이 이내 탄더 아주 더더기
0: 나리기시 문에체는 어디지네 让崔旭同样开过我家车行不是吧？我那前呢，让给俺弟子先要苦过药日啦，退走药时，一年俺先不穷。

0: 감사. 계랑 씨라.
1: 야수. 다시 야미 드리샤. 레 칼이야지. 아자 녀석이 약 두드리 맵소 역시.
2: 라시. 장가래서 뉴베 냠봉네 차게 없이라도가. 베디 인지 로그 냠버도.
3: 등의 마진 그 유저 전도 서도 녀장라 땜지 주어 삼수. 이내 장게 캐리 모송와. 디링에 녀버도 스뉴제. 장라 땜지 덥디 체는 용도 왜.
2: 다니 랑시에 도스 마지.
3: 팀이 조용 못 챙이기. 리그루 불레도 살리 전디 리그루 좀 봐. 제스들이 숨인다.
2: 디토네 학습 조링 리체. 베디 죽지 쳔지.
3: 제마 랑던도 리전 야구 텐데. 망부스에 조지.
4: 咱还是要用吧 你送给干部中尉
5: 干部中 天马在 你送给我的 我过去了才去吧
6: 你知道吗 你要请我让了 请你的心思这里去的

0: 세소.
1: 겐라.
0: 소아티다스. 다시 두 라자스도.
1: 겐라. 겐라스.
0: 야로.
2: 上去住，快些的！自己给他炸鱼呗，上去住嘛呗，那来你马上去叫。
3: 嗯，
2: 累不得。 비라 그 미마디 노인다 미마 저거 겹다니 미마지 비라 동기 동기시지 랑기 기로디 미마디 개부도 이내 동시 견내면도 자가시에 시게베니 람사라시자

0: 지기를 좀 조금을 내가 가리니 스스로 지기지 아니 샘딩네 유보다 오조 잡으여버 내 신기지 디김베 아니 독재 연구여래 장기 내 책한 대로 신성기 간단한 친구 유배시고 내 장치도 가리네 친구 봐
1: 盛启初 蓝旭达 장기, 아마도 신당 오해 가봐 되니 상무 수시 통과만 시지 봐.

0: 모라진 저 슬로다나베
1: 려려게 코스미스에 대히스기
2: 아 지 코스미스에 대야 가려래 모라 코스미스에 대노 잔을 잡아요 말다
1: 쟤는 근데 저래
0: 창수니 가리
1: 잔을 가요 말이 냥아스네 려려 신의 용유
0: 걔나 네 중청려러 강에 가르쳐비네 로코체 우슬러비 Nya lomaag nyam yu daa chee Pomyu zu samshi chego yu na Kisi chalari Kiam Diga la Nao yu chewe Nga chayan dem chukri
3: Ya klin da
0: Ya klin da
3: Kabaki da
0: Kabaki da Oye,

0: 直流。
1: 가게 지나무고
0: 야매너 네 파친지 성취주다 기시시야가
1: 대체면요
0: 쟤가 드셔오래 군이 별도 딘트스 양 용아요
1: 다 지려면 샤르다 지동 내튼 수수 당수 지그리 머신에 가로 직도 갑자기 마셔니 수여제 갑자기 겹야디 저와 야를 당야가 탑시지리
0: 어찌어찌 세지우는 세기시시도와 가로 시라진 유입에서도 전부 있는 랑의 여자 직치시다.
1: 감히 손에 손부리, 아님도 제야 가려야지.
0: 예. 가로 증예디 샘체스, 가로 증예디 샘체 퇴바수기.

0: 미마 룰을 우리 세제 가면시 나나
1: 대야부도 네기 지가
2: 봐라 된다디 시허게 지요 마지 기란티나 참민도 나 체조 게임 손자 네 친구 봐라라 따다 여기 아
0: 영아 걔라 또 죽나도

0: 봐라. 나 죽어도
1: 들려. 랑게랑 내 경사 샤도와. 네게 해 봐.
0: 네. 나 뒤에 잠두게. 그랑게 안 닌지스 나다. 용두에.
1: 네라 삼시 두기. 야, 판다카이. 동시. 클라스 사러 유. 어. 도와.

0: kesi tama shuda. Mitsu mingma lubli ne, randa yang yu fei ki jindu di. Chungzhe zimi dangbar silebe modo, rangshua bar silebe ba. Nyamchi jindu gozu zho yoshi, shiba. Tidu rang temo chik tam takma shibe.
1: Kesi shuona.
2: Tabtabto kebjuri.
0: Takashi.
1: Ah,
0: 수인다. 이다. 아다! 아다! 수교 아다!
1: 아. 자 정례. 지금 가부디. 지금 도움도.
3: 저 맞지? 클릭을 시켜오지. 년을 연습 겹지. 잠깐 안 통다. 야, 방미의 차, 불신 소류의 차, 동도 루미 매도다 리 차, 도스 통 아.
1: 장기, 도시에는 디 잼스그 유배소를 쇼지. 이내 단대출을 유동 채비는 응원의 방법다.
2: 발제 체류, 장기 피해치에 동네 쇼지.
1: 민망하게 미에 류제다 캐요 마시, 류제업스야 디에 팜니다 너수 가주 답이네 모두 야 란제 파고 제약 닝도 거 마르베 주바야
3: 시
0: 아제 통역 시에 다리 너도 좀 지겨 말다

0: 차가 요 마르베 하나 그저스 레브제
1: 대몽장스로스 아구이고죠
0: 예전의 지지점에 안저 롱데나제 대치요브지
1: 허지 라미치스 돈다 디제레스 라가 마지 시다 라가지
0: 예바 시다 라가스 가수거제
1: 시다사디 통마 총수 주어스 거리
0: 接了道教巨鹿局界三那个娱乐柜不接三那个娱乐银呢俺最几个绿水当些饺子你不晓得什么龙给把着
1: 我那钱呢控制死了不接
0: 但我呢却俺的几个钱嘛的呗
1: 今天大钱呢西大拉干去了娱乐几来要嘛的你那上海给西大拉干了娱乐松药的
0: 可这可也松不着
1: 我你拉干拿了全街熊一熊个鞋头
0: 嗯嗯

0: 心不了，我牛了就飞在这的，还是走的哎，密码我听这的。他家这个密码，我年纪大点不行了，人家小学生我心不死就有，听到初二新辈才什么同样要的。
1: 이 미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둔기다 니르경 샥두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인비에 매균 퇴연하부유
0: 아! 대자기 미미징엔 지시유다
1: 계지식다 통순이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계르기테니 소신도 계가라 대자기 미미베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퇴연시 중재 승유레 대바퇴연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 chả xịt thua sao mi,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xế đi chém bơ mi đâu, mi duyên sôi yàng, chém mà chơi thấp đi rồi à?
1: Mi duyên chung thiu, thiu sôi đi mi cơ, kia chỉ thấp sang nàng, đồ nôm xí yê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ơ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ém thu, yến thu chưa biết, đồ nôm xí yê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à, xí tam kháng yêu ba chém thu. Kia xí bà kia chung nè, xí sôi ní,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hiên thi cái bà thế gì, thiên trạch mang bơ xí đông đang sôi. ngan chu phi se sa ga na ni ge ti de che wo la ni lam se ju ji che go ba li ji so ka che du de ne ju mi ru me jun go sun che ba la ji so yong nyam du shu ni me jun de ja gi du xi se bu dong nu zeng wen go tan chung du dong wi zhe nu kong du chi ba che si xin ne ma ba ru wa nu zi mi po ba che tu
2: ne shuo ge du zi Zavli yangzine pübe mündün. Kato yangzabe tase püli gira.
3: Şimdi nügan pönchon yela nügan ki nübün lakcan gor tümcürü niye donle diye. Pönchon da nyamdo püce tobe püce gela burcu. Zombu şimdi nügan pönchon yela nügan.
4: 不过没得十个月，青少年们呐啊！这边没得十个月，看叫你啷个把东大人不得惨笑？中国古筝界开发东大啥吧？哎，开发东大，台湾我啥子事？红果啥子的？我呢，现在面上个表演压个多啊，你就这样不行多？压过，呀？
5: 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夸不清不松的。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哪招贵，很巧多啊。那我问你，谁不明白呢？当着急，那我说出来没？那我问你，谁明白呢？其他急，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 那位面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批的，那位文吧，那五折吧，能做到吧，能出让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摊点了批的，我一路说这看看，再就把做物资呢，他上给些追逐回来。这个别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起来，天在阳了，他不明白，我这个只能念做，用这七八来，好批的。他的名字贵呢，李密托，当街当西街前领，大壮提醒李密托，别具前程。
4: 这书堂借用给冲击加拉山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远点别过年，那位面对拉出奇迹，不年给那位地摊三万多元。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连我有估计，初级我啊，俺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连我有估计，初级我啊，俺你出。哎，跟我这阵打的是呢，刚把困没得个。
6: 俺们爹不约吧，俺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爹不钱，死人垃圾。大半年以来，你我当见过很多的朋友，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
7: 인도계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의 윤장례 조조군두의 겐징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업기 소자 탐지 人中抗力 통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지뢰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임바라치

0: 인다 리밍 안 냠니 낭초라 리미 루즈다 시제가 낭초게 켈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메마타 나와 소케바 스타줄랑바 주주니 아버소케 내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치카를 피다 나와 우주타버소케 나와 내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치카를 피다 유파 나와 소치칸기 나와 뭐버타 나와 장스치네 켈라 딜루기 나와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시 리밍 안 루즈다 시제 냠니 제 낭초 나고당 나외내주 유지 유파 나당 나외 소주칸을 비당 대당 루지카바 내고지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이 양전하라 후가 민간 기타들
1: 喂 田娜 快出去接穿了休息
2: 카지베 추글루베 추류 어제 규베
1: 아지
3: 칸여 녀람 카바 동당 님부디 참쇼 중국 전기 카바 동당 사와 AI 카바다나 대외 모서듯이
4: 짬마 찍찍 맛보 中国 로드 전쟁의 제주계 가부체비 류제 통제 준우초의 대비 가부체비 중국 류제 대비 통제 중국 로드 전쟁 신 동양도 조 류제 대비 장마 통제
5: 나왕 원래 세부 미끄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타 나 원래 세 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면 나외내도 탑주 제거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자바 나수도와 나초랑바 나외니제도 유지 전수 당 나외디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재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기시 주주주인 개가비리부터 나외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야라 토보미료 와제기 지난년도 용지 제발래 덥시사
6: 당의 민주권은 리미통 당제당 십제천리 당종 대신 리미통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셈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전별 권에 나외 내두 라수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8: 차제 잡도인 힘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랑 외국 차제티 차제 잡동 용수케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의 자라
9: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체 텐게라 류슈지 마오게체 삼베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대 텐레 리바키 인류 구쇼
10: 중국 지진
11: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취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2: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urimyongla Shibshu Yubi, Shibshu Bucila, Ge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nyang Chenlam, Fukang Menkanki, Nedu Busarbe Kaju, Chinbi Tang, Nanye Ditang Dine, Shikazi Lumutse Diku Kaju, Chinbi Tang, Nanye Mese Tongkang, Logo Chongi Nitong Chu, Gwenbulam, Logalup Chung Tang Bu Kaju, Chinbi Tang, Nanye Mese Tongkang.
14: Ne Shogi Duzi.
15: 这里养子的区别门顶他做养茶别他在区里地上地堂的那边错接堂今年社会内部老不远 今年社区里每趟街趟泡尿不远，山东陆屯吕仲伟村张阿拉托南陆屯面具。
16: 今年社会人员怎样大节点，给堂堂马王官送奖去。
17: 陆军的军兵呢，让最头的那边边，出个轮不马错。

0: 팀이가 감내 난다. 교수지. 아, 알았어. 참을 안 배. 야, 교수 클래스지. 아장이 니게 차부 탱무 숨지 쓰여서. 야. 교수 아. 뭐지? 최김도. 어야, 새 남산 형 아.
1: 나르소다 바이나 줄베.
2: 단들런 줄이
0: 자도 녀수이. 야.
1: 이제 뺏어 도매. 주소 하줄도 더도만 함시. 나르소.
0: 야, 그랑 클라스다. 야. 이거 배 아.
3: 주소. 주소.
0: 아아.
3: 어야.
1: 세심히. 주소 하줄도 와.
4: 니시다 당야미도 상수에 미들이.
5: 좋았지.
4: 양잡 대다 모모르베. 아자 더야. 신다 여마르베.
0: 아, 잔카스니 뒤도. 닝고 키란스 란더르스다. 권다 아자게 힌저 심부디레스요. 아, 차발레스요. 용두게. 아.
4: 루베. 치르치도 니바. 남저 여르바.
1: 여리.
4: 전화 실사 루이.
1: 클라스다 수요 삼드고.
4: 루비, 다 신다시 사과 주인. 다 화지 사오리야.
0: 해 좀 좀. 진아.
4: 좋아.
3: 씨.
0: 좀. 씨. 나 고다.
3: 씨. 저.
4: 저. 좋지.
0: 클라사리 계속 와 줘.
4: 아.
0: 계속 지도 난 좀 좀 말해 봐. 아. 사오디 될 거 아니야, 봐.
4: 야, 좋지.
3: 씨. 저.
0: 나 고다. 대야 실안제. 신다서 니 되지.
1: 들려가 나서도. 문에 집수이샤. 집도 와. 집도.

0: 이네 디카레스나 님도 칼라스네 텅구로 가르다 군수 첩든 그 뒤에네 용포 요리 디 만주 공수다 나르게르게 케비엔다 좋아 요리 디링기 첩든 체베 지라 강가 하라 군수 수수 첩든다 사존 토르 삼담마도 울라무치다 님도 첩든 체안 용을 당고 체바 아잔자 계시 김수 계지 첩든라 제우 주나 그 뒤에네 만주 계단 찍으리
1: 爹爹了
0: 수수 치지 사브 소야 토라 삼다야지 장부시에나 디 자부 수수 있음지지
1: 아래 니 사주 지지 고개 메시
2: 봐라
1: 좋았습니다 좋았으시
2: 레츠
3: 꼰키부탄 꼬셔링게 치주딜리 꼰제나바 치주딜리 디링안츠 창젠기 강가하라르조 디디슈이 디링코난츠 낭소 자탄체문에 피비 초고상부 디디슈여디 탄덩안츠 강가하라르양소고탄 황그초고 야피라나슈기니 행격에 거스나죠
4: 关注林杰，康桑，提林杰代表吧，托钱拿出不赢。我那组员杨杰吧，搞不起来组，伊那提林没能做，我做嘛哩？俺杰不属于咩？困难组哩，困难是代表吧，搞输了。关注杰，俺是啥当金的用呗？不得哩，俺是培育咩？关注搞不起来几个哩，俺是兄弟。
5: 关注下次大写年节，才能成不进。关注制度里面，当时单位炸弹机，所有的乌拉木齐的人。今仔日，关注查断了各处大型巡查所。我们呢，省局也是去。一年，关注查断了各处特困难的，就是今仔日，陆军队的。
0: 차주
6: 약속이

0: 됐다. 랑 갈상 구도 와. 갈상 구도.
1: 냐 가셔서.
0: 랑 알게지야 갈도 와. 더 도부 후수 와도.
1: 미디 지모 걸어. 엉에 다 그럽시기. 맞춰 대대 그러베야.
0: 니 야마 십시르베. 디리 랑게 권주일 라프디아사. 당아 수차비 시스템. 매우 차프리.
1: 조스 망타 줄이 지메바 그러래.
0: 랑게 가스칼라. 자리 개비나. 제방 아수 상감제 대주리
1: 주비랑 세나세나 창문유 세드르 뭐 세나가 저 린타케르미 누구
0: 창문유 세드르스 창문유 세드르스 창문유 세드르스 세나 랑 하리시도 이봐
1: 아주 미리 규제돼 저다 주제 개요다 점을 가져야지
0: 랑게 디링아도 가네 전투부 삼게 오스리 딜레교스 니스키 봐줘
1: 고시다 그림이 그래.

0: 이다 루디소 트랑쇼가 잡지 차고 매사 나랑소 클라이학사도 쇼얼 고급디다 듄지 기체 오셔위 냐셰 칼라야 용구이도 어이야 킨즈데다 냐셰 랑제르다 디야 나다 킨즈 아자 항라게 칭아 마진치 모즈네 자미다
1: 신부시라세예 제조슈드케용구이도 야파시다 어이야 다소시
2: 루디소 니자 카스가 잡주시가시 양스 섭주치우유사 참모가레시 다주오리 디니 시구유 니네 니켄소 세브시에쇼 니에 카르디오니 더듀 나라수 레세 사브티 야호시 다주오샤 고주스 니에비시 다는기 나우네 켄수시도 뽑으지기도 와 딱다 고급디다 듀지 기치 호시국이 결안소 삼자 카류네 시켜지시 말아서 장부장 샤시도
3: 루베 장에 나도 로쇼 치제 통계 실신슬라 용보 먹고 사토죠 저도 아주 신고이 셈나 냐데이라 라래 야스기 이네 정원 올라무 지금 너들도 칼이 기제 다과 올라무 주고 마셔다 맞을래 저걸 장가 차전 템 시시스기 맞을 제비 탄다 장가 템 주치스기 대 제비 잡주 마을 담에 마세 로하 토르든기 낭주 지스기 내가 사업수스기 상티지
2: 장섬 주 허유
3: 녀석 님이 거야면도 내가 뭐 다 그래 봐 是吧사고지님지야면님주了녀석님지상티지봐나저래녀석이야주주거봐나저체시디용보사야주고미
2: 사고지나녀석이야님지봐저와디녀석주섭제공세셰죠이내리센사업소야진주모두교교시고다공세구셰빈예게나라수양고양고셰잡준쇼유사리센사마스나공주소고유마리수기
3: 공세셰겐년제되는거용그래고저가신그래낭소로야싱글베리센사업소바가려유고저싱글베전부유는코라조제주
2: 라디뇽슬람사리
3: 저면뇽슬람사스래
2: 뇽슬람에는가래야미수유구유는라디에다자가쇼래무유사바레라프티혈베
3: 무유는가르치시르베야
2: 무유는가르치지마리이내사지디무유면은가게치투야효마리디토네가라수니수요진다디세부무투시나르소라산더수수네버그리미세식미도
3: 如飞听过两个新语语说不准样的炸弹追击给用中国死了不得让出弹你这边
2: 你也看出有不杀就是看出有不免的你也是个用户边炸弹跌对让老皮子看起来吧从这块起码飞我有些都买飞啊他这个你们都说了呀看这些对吧
3: 各地对我有些啥都谈着能行作品做结果也没多俺嘞不是明年起，我有三万做啥不呗？啥买吧？没有二月写的，从早上做钱不写多，
2: 啥个比拉回家啥年年写大笔？
1: 阿姐，看什么写？看那写的，最不给给妹妹写笔不？听说光妈学的呀，你的？
2: 好了，啥妈学啊？年底呢也好多，哪说？俺那岁隔了几辈，我有听说，啥个钱呢？我那母亲了，可是不行嘛，这是有，养的公司过几年嘛，是有。然个可算了那差不多啊
3: 说说托不赢了平时前年用嘛的
2: 用啊那时候你让谢谢但是然个连不得说说托不得谁
3: 谁是学的他都不写了用过了呗
2: 那么说啥时的你也写呗谁是写送起去的
3: 主任我来个人同意
2: 这个人我就接我

0: 都是我的。如冰成名，快露住马甲啊！你也让马队没？对的，你落地歇着歇着去，今个老公做哪呢？我怕抢死给我落死。我的爷，都是我的。哼，老马休息，我退歇歇。 도수이
1: 머리 루비 나의 디니에
0: 세보고 무대 세쇼 도수이 도야 선이 호스티게라 바스뉴아 하나 자게 지시게지 고소 제외 문삼주아 도수이 맨 클라소
2: 야 베이 야 클라소 씨 어 야
3: 阿生妹，
2: 阿生妹，哟，你，阿生，阿生妹，注意点，哟，你。

0: 我呀，让你喝一杯回来啊！爹要你呢，俺老在把戏。俺是拉不进去，入边成名，敌人插队要二百，要二百。敌人插队要嘛的，做哪出戏的？插队当年的生意要的。学几天啊，月，敌人，能就嘛钱呢？用不多贵。不是瞎砸饼的，敌人你们今年要学的。 아주 기름 투여 말이 좀제 진주미 주시야지대도.
1: 드리. 주장 저우게 시야송. 녀지 브라시 드리 뉴스게.
0: 잠이. 나다 다시 란 투야치도 다오 니즈 다신지 요미다. 가리 사간 티자 딘제 지나 치지.
1: 저외 란뉴시. 라다도 코스톱 가수 있네. 간다랑 초야지리.
0: 가제소.
1: 디규라. 진다디 수요배 광조세. 십슈리. 사가 아무르다 시규배야.
0: 뭐네?
1: 힘거죠.
0: 하나.
1: 좋아졌다.
0: 미리 지뢰 하셔야지. 수소 겨제.
1: 나가 소집 좀.
0: 잠깐 좀 씨.
2: 딱히 시간 시에 맞대 없지. 딜님도 샵다시 개고야.
3: 냠다도 비라지 토. 샌도로 완도세.
2: 샵다 영인다.
4: 되다.
5: 야.
1: 알아요. 클라이스. 쉬쉬.
2: 当面还是要有，
1: 之前当不上一种。嗯，人。今年去那人家做年轻人去，我去去的。今年我老母亲去，我去去的。今年我老母亲他爹去对不起。啥子？

0: 쇼다 나르스 공수 팔로지 뉴욕시에 숨어
1: 콘서트 계획에 뉴욕을 같이 해야 돼
2: 허브드가 루미 몽구지 레그네 퇴자 콘서트 싱머 겜네 만주의 부얼둔 터 지춘주 디나네 퇴다지 찍을 봐 개말이 개말이
0: 쇼다
1: 我打算去看这些资源。啊，对，然后就这样子吧。然后去，马上去这看这个。
2: 哪里去这样过？去这样羡慕过？然后就老兵班的。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 나우의 뒤기 로아미 리기 촌의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방다 고든치기유 페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버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고유베 중재 민용원 시토유 텐디 시제 생멜리세나 페랑종종 링의 송급 심주 칸기 운진쇼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겐샤르케 원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는 교인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즈 비닝쿠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샤르게 원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두주 둔숨로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다 직도 국제 국주 국둔로로 스촌 롭친니 롭타르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녜도 게로로 편조 롭친기 루규 리베 셰람베 롬네 톱 탄다 페랑종종 링의 송급 심주 칸키 리브니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슈베 토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리브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게칸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타 페랑종종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 페랑종종기 릭슈라제 니티베 체게바 계급 링내 부위 표준 체게바 대신 종용기 제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캡에 체년소 톱유바이
2: 안에 딱 마란족이 된진 시버들라 안에 제우리 되러 남았어요 된대기 모두 쉬어 인스 아 근데 지금 이나 제우리 되러 남았어요 유명해 와 안에 니니 마란족 배기 나지 리베기 디나로라야 세유 정신기 진짜 다녀지셔서 다지단 제비는 가란족이 다 공을 쉬는 시 네 도제 삼에 두렵디니 에 디 고초백이 지단 도단 제면나 두제디는 답변 롱어 티직 준진의 고초고래 따이나 가란족 별안정 정기 네 도제 사르메기 네 내주기 에 주자를 대비 인바 있나 망체지 에 답변 롱어 마동 준제기 진짜 내주 전자래 안데 내게 롱어 순동 예매 대가로 임베이나 노제 사르메기 두렵스야 대 죽지와 당 안데네기 찍릭 게 두렵 남았어야 텐데기 두갑지야 고조 대어레스 안데 순동 안에 롱어 순동 예매는 고조네 안에 두렵 두백 두게 발삼 돌려야네 텐데기 에 발갑지라야 다 말한 저기 벽이 나지직 벽이 안에 두림 예당 디나로야 저리 두렵 남았어 텐데야 이와 지구월에 조디 가르라서 안에 제리라 주제 체네 안에 수협에게 요제 당 야나면나 리체에 당 야나면나 안에 치수이나 안에 되림 림싱게 안에 자랑라 수협에게 안에 주제 된대게 배주 당백에 안에 락자 아 제리 된대게 조장 체백에 락제 된대를 떼네 안에 가나서 아 요제 수협날에 야나면나 안에 직 된대게 요제 수협날에 안에 야나면나 소백 요제서에나 어 딘데지를 쓰고 그랬어. 다 드럽 뒤에 거기에는 조여기 알아서 링의 슈샤기 차전을 간디간디 요래서나 링의 슈샤기 차전을 임면은 돌공지 아 돌리야 돌주시하게 돌공 대내 작업이 뭐 대내게 알아서 돌링 와 시베 돌링 대내게 알아서 미소 대내게 돈액 내주도 어 딘데레스 다 뒤에 거를 임면 있나 안에 가르쳐서니 중국 남녀주 대단해. 안에 두급 뒤에 지속 개주 가시 통토바 빼차샤면 있나? 아 신뢰 토하라 인배 인배 있나? 안에 롱원 가동기 대긴 아란족이 토 고주번에 대긴 공항 문제 쉬운 당시 안에 제 중중 근데 세르보다 까르보 연한 제 첨보 숨동아주 두개 춘재는 숨진 내 조 로아 토우 근데 안에 잡지도 돌에 다야 안에 디 인두글 안 벽이 토강 되게 아니 별 안 좋은 저기 아니 지속 다 되게 폐림 되게 근데 지려야 아니 비교 연구 요래서 되거나 아니 말한 좀 나 아무 랑게 다 지금 도매기 지조기 뭐지 여러분 다리 림신 아니 지조 디간 안 드럽 디간 제림기 지조인데 된바다 되네 야나면은 초바 소수기 아니 고변도부 저와 야나 지오도부 개부도부 아 된제기 다 초바 말아주 러비네 자전 저러봐 자전도부 와 된제기 다 지조기 즉시 요바게 된제 남바 된제야 도용고 어레스 아니 되네기 드럽 주발의 안쪽지 근데 뒤 틸하마르도 있나다 말한서 롱어 순동기 예매 되네 숨지 단단 말한서 뭐베 빵달아야 아니 시즘베 임베이나 아니 벽에 세유 학바르도 말한서 예롱기 유디 쪼르 체베기 아니 의장기 아니 네 유지 때와 가시에기 장벽이 죽죽이 유롱 카시라 임베이나 아니 말한서 기디 지조 죽시 즉시 딘데기 아니 다지 王汤月吧，听这大是吧？当我们做王子的时候，他王子的不，听这个，那这人的这些，制作的这些，用个月吧汤，俺的那个搞的用过了是呢，接我的，接不的，我听这别的不听这个，用下来推推个的呢，俺呢，当天俺让做表姐，俺呢那些，嗯，这边拿落了呀，推的，加个加个俺们推的不是呀个，对的，推个的那呀，听这他制作表姐听这呀，那么听这是。 다디나로야 말한 적이 나지에게 내슈를 찾아보긴 비나 돌게 나지르와 다 돌게 나지에 되는 하장게 표준 소보래 다 되긴 권을야 도체 사르메키 말한 적이 내슈르와 다 이나 장기 내 강말 마브소니 내 롱어 시동 내 시동 앞기 가게네 돌진대야 녀브레 다 대민게 말한 적 학바르도 롱어 숨동 아니 앞제 조제 존재는 숨짓다 내슈 진이 잠만 임바 르와 아니 나라서 벽에 싸공 큰 용을 다 찍당 그 싸공 망부지려야 아니 돌 망부 용구여 봐. 라버도 나라서 아니 장부당 추친부 아니 딘제게 주구기 농중잠 많이 봐네. 아니 심바게 나라서 아니 사법 토베 그러 봐. 가정에게 사법 토베 담미 시동 연기 아니 자당서 딘제다. 아니 장당기 아니 세유 망부지려이나 아니 돌딘데 하장기 표현친부 딘제야 니고 요레스 다 디제 나는 니비 나로 학버도 단단가 좀 니베 로시 나로려야 학버도 아니 계급 중에 주당 아니 좀 땅 매만 시중 아니 좀 중에 주 대역 땅 말한 적이 아 전바 이날에 야나면은 서유카 아니 매만 시중 이날에 공주기 잡교당 하장기 잡교 제베게 내 차진 올라이나 아니 너리 서유리 임베 있나 만족이 나지에게 레구 마무쳐요리 딸 나지에게 레구 마무쳐봐 디 교림 디 나로려야 ngari sikuli cha cha pa yinna langjian zangbyo chukyu kyung gyula yinpa yinna ngan zuyo ge ta longo sumdong ngabja ne ane longo sumdong ge parla yinpa yinna ane thur dinte ge kongsu tobe ge yan nesho dinte mambu nye wari halamdo ta lakbardo zwa lakbardo ta ngaran zuyo ge tabe longo nidong dunje chunche ne gozo zi ane ngari ki ngaran zuyo ta locho sakura lunung ngayo ge zong ane chogo chenpo ki gyukung ki longshung ane langjian zangpo ane di macha zangpo tenne ki singi zangpo a dinte ki longbe ane yulung mambu chikla yinpa yinna ane di turdinda mambu nye dewa ane nga rangzo da cha xaabme na langjian zangpo chukyu doi ki ane turgung kuru kiam siya ki ane tursa dinte chingli yinna yinna ane nga yigi yigi wangho sirwa gyalun siya ki dinte ki yigi chibi ki targo ta ane sirgi xaaba dabo Tā tī tāpū nāngshī lāngjian zāngbō yu kūyū kī kī tūpa lā shwā, wī kūyū kī nē tī tīng kī nā tsāndā zōng zōg rī chē pē kī nē yē yōng kī tā sāngdār lōng gō sēyā sōr tīng tē tā nē nē chūdā sēyā sōr tīng tē tā nē kēpā sēryū sēyā sōr tīng tē tā Tā tīng tē kī nē nē kār sē tū mā rā sō tūrgōng tīng tē nē yā tā nē chī chō tā chōng lē tā nē rā tām sāp yō pē kī nē tīng tē nē shū māng bō tā nē yā nā mē nā mā rā sō jīng kī māng bō tīng tē yā nē 산제 총버레스
0: 콩도 겐샤르겐 원두라네 푀기 나제 리베 투잠 칼레 작체 투급기 투잠 예단타 티시 타벤 삼니 총위 급티 투급기 내슈 카지 골라 모두 두르드나 투스 샴라 겔라네 모투디 우장기 대와 제비 푀기 유우 쿠도 삼니 총위 작체 투급기 내슈 카지 골라 모두 능기 임베 생게네 모투 기시나로
2: 아니 다 두릅 말아줘 니슈 탐박이 아니 로럽 계주 예멘에 순지지 아니 단도 말아줘게 쇼 누기 라와 가라조 단다 너리기 으 너리기 가라조 단다 조체와 숨미나 시나 디피베게 아니 드럽 니슈탄바게 로럽 야주 예멘은 고조제제 아니 아 우유국이 사사 있나래 시그지 있나 로가 있나래 진짜 나로라 임베 있나라 아니 가라조 나제 그 모든 규제제 아 나우기 돌궁 진짜 마무치야 아니 가나 간잡이야 예브레 다 대녀제제 된제 나로라야 이나 차샤바 임베 있나 아 단 롱어 숨동 니겨 숨동 숨겨 아 춘제기 아니 가라조 이나 돌궁 진짜 니 배지 차샤바 임베 있나 아니 가라조 등상기 아니 내동 종콩 다 내동 취소라 등상 내동 취콩기네 계산 다 제사시에 된대다 로다 종콩기네 팅시에서 된대다 소매기 다르마시에서 된대다 진부 종콩도기네 세르토시에 된대다 다 되니까기네 둘서 된대 마무지 아니 되어서 다 둘서 동주 모든 집에게 말한들이야 자주 근데 종대어서 되거라 벽이 와 대긴 골라 모두 집은 나신 높죠기 아니 머리 쓰고 디나 롱어 다변 이동 등제 춘제 있는 고족백에 아니 벽이 작지 인감에 두렵스야 된대게 피림직 나로야 아니 주단 죽신백이 멍시 토라이나 의장 아니 유론 차장 동고도 뒤인들의 양아랑 좀 빼주 샤브나시 돈줄라 야 의장의 사공 돈줄야 아니 짐싱 아니 작지 인감에 두렵거라야 진제게 피림 피제야 피림디 짐싱 양 주단 죽신이 맞아 아 진짜게 다 저지야 용구여레스 라바르도 다 드럽 디까블 임베 있나 아란조 네 뜨게 느리라 차샤마나 돌궁 편치셔디 가르튼 거르스나 편치셔디 세 월 주베게 아니 서부 봐 서부게 돌궁디 편침부지 통용 거래 상어라 있나 단 도정게 쇠베 돌궁 여르데 이나라 쿄 용네가 라바르도 롱어 니동 앞게 춘제네 짐싱 아니 아란조디 랑제 장부 추규 진절이나 네 서부 좋아 세 월아 아니 북부 진짜 주지지 아니 말한조 세 월아야 서부 아니 순부르 대비게 민남기 아니 더간 나시 아 신부기 아 풍부 돈돌아야 아니 세 월아야 북부 진짜 주지지 서부기 아니 말한조게 돌공수야디 에 아니 대급 뒤값게 다변 롱은 이동 앞에 존재 섬지 아니 뒤 다소 숙침부 찍세 다디 말한조 높죠기 에다 너리 또 너리 걸라 있는 건사 되게 진짜게 도축 체력 체단게 돌게 남바지 임바지 체 되게 멍시 가려야 아니 단동 가려 요래서 이나 위장 초라야 이나 알아서 다소 하나면 자침부 예배게 너게 찍되게 아니 불강 야나면나 도시부 된되게 돌레블레 침부 된되게 이나 양바더부 된되게 즉비게 아니 양 도좀기 불강한테부 아 돈조야 이나 너리 초라이나 리니즘 통고 요리스 다 돈조 돈베기 또 너리 거나 차샤베 임바 있나 아 마란조 에시아 위메 이나레 대단 저거 유베기 학벌도 마란조 신장 키르와 세공이 이나레 야나면 나소 세공이 이나레 덴즈니 아니 야마 제베다 네베 망부치베기 로베기 아니 소바다 콘즈기 아니 슈샤 샤베기 링네기 아니 돈조단 저거 유베치레스 다 낭도니 부딜 카레 요르스니 자고 좀 들어와 자고 좀 뒤야 아니 캬곤디 대긴 공을 수입에게 면도 다 면도스야 된 안신치지 아니 또에게 너리 아니 장당의 능주 아나 자친 비유기 짜당 딘지 강다야 자고 좀 마무지 니 대월에서 다 니인나 말아주 드럼감의 기값기나 심주시비 교림디 나로 말아주 자고 좀 못이기 캬곤의 서유이나래 자고 좀 못이기 땅 말아주기 아니 걸로 거당 이나래 딜레양 거지 딘데지래 땅이나 예외 로주 장지기 나로라야 안주기 나지 집에 딱제 집에 규 아니 말한즈 벽에 타고 무슨이디 내 장당기 내 로베기 이제 잠마인바 아니 삼마사기 말한즈 사법대즈 마사기 장부당 초침부 교구기 아니 롱숑 딘데 라야 아니 타고 무슨 딘데 망보야 예선 중대어스 제장당 말한즈 되급 뒤급 라인데 대긴 코너 모레 슈비게 아니 디 토르디 게 멍시 가나 있나 하장 야치와 편심부 예비기 자고르면서 얘기 저저 쪼르 체비기 아니 말아주 나우 말아 매부초기 미리기 아니 군대에 통도의 총비기 속자 이나래 야나면나 말아주 응원받자비야 이나래 야나면나 말아주 대추에다 야나면나 말아주 이니 대비기 아니 저거 딘데다 저거 유바다 저거 다 조행 거기 나라조 미도 락싱기 네 미게 뭐 뭐 통교 요베 이나레 야나면은 줄로기 대베기 제고 이나레 다 딘데든 저 요베기 저자 소르 집에 타고 좀 마무지야 니교 요레스
0: 홍도 옌샤르게 원두라네 퓨이기 때와 임베 의장크네 다베상이 중에 자체 닝메 두급기 능슈 카지다 대신 차고 주민 능슈 소기 골라 모두 둘듯이 남줍스 샴라게 라초네 pio zanpio tukab ki nashu ta na zai kwa la ngor zhu dhudu nangyu yinbe lenge ne mutu ki si naro.
2: Ta lenge sangme kensari urja zanpio tukab dini ane tuyugu di zuya ge zo di kharsane tukab dunba chunji ne go zo deyorwa ane tukab dunba go zu ne ane tukab gubeki ane lorab ta sumju inare, shibju inare a dindegi chila ya ane jug jeyo res. Tā tī kāpī ngā rāñzu tā ngōsā tōshū tī kī tā nā jī ngā rāñzu tā kāchē shēnā rī nā jī kī anī ngō tōn chī yī kī tā nī nāng tōn tōg tī kārī sū rī tāng bō tī pāng sō rī wā tā pāng sō nā rō rī tā ngā rāñzu lēng kī chāng mī shē sā tā bū rī tā wī zhāng lā yī nā tā tā tā pāng sō tī pion chē shū rī jīn bē yō rūp kāp kī rī wā tā bē yī tā tā tī sō rā ngā rāñzu jī lō kī anī tō rūp tūn bā chūn jī anī sū jī sūm jī jī pāng sō tī kā chī mū rī tā pāng sō tī lī chā shā bā yī bā yī nā yalung hloka, tang hlasa, shizi, rwa, tati sakung di nang lo la ina, pangsu di ta bai kyabung shuk che shu re. Tati piu yu bigi, ane, ta nga ranzu sayu shenpa la pangsu di de yuwa re, sinne pangsu di de yuwa re, ta lakbar du, ane, piu shen bigi nga ranzu ta tuigab di la. Ane, di wangyur che bigi sakung, ta chongo yu ge sa jala ya, ane, zime piu buriya piu ge, di gub ge, ane, pangsu di de piu shenpa chong de yuwa re la, ane, yang timing ge ta yang cha sha bin na, 네 말한조 디 다 유슈 사자죠. 대민게 다 말한조게 에 다디 자잡나 총회 사자. 계속 사자. 다 딘제 전기 잡나야. 되급 뒤가게 방수 된데 좀 다 쏘가서 미라 변보 변진에 좀 다 전부상 피비게 말한조 렌제 미라 변진 진제게 다네 돌른 쭉베게 되네. 딜라. 안에 학벌도 돌궁 싸워라 돌궁 불간타 세게 멀어야 안에 서붕 진제 차바게 안에 jingne shujia dila karsu ta nganju pangsu sik yorwa. Ane da nipa dila inna zimbio yorub ta di kabla dogoyok shujia dinda mambu jingi dewari ta ngaranzu ta tanda lalu yuebege burja pyoge kabla inba inna doring tanda buru jukshik zamshi. A dinda zi yore la. Ane ta chala goyobege ngaranzu da zi zimbio yorub kabge dogla inna re. Yanamena ane timingi nga ranzu ta ina burguyo sikorwa do rangla bide shibu rangla ya goyo gyabige la dinde ina re ta dinde ki ne chebe ina ganga domne ta tanda zimbio gyoro gamda shingjian mangbuchigi zimbio gyoro tuyrib chiki lakbardu ane tuyrib yeba ne gube buru la ya goyo chebe ta dinde ki konsu dobe ki ne shu li chasham na ane nishu laksu yorwa ta tunzu yogi karare su tuyo gala jingne yigi tongne rwa ta pyo ki burga tuyrib gaba inba ina 지속이 뒤시 이날에 반조리 이날에 막도에 이날에 라나 징네 이날에 로규 이날에 막바르도 말아서 깨다지 바 이날에 간지 테라야 아니 심주 치약에 뇌베 방다 태가 된듯이 뒤럽 다가를 안기 된듯이 태가 된듯이 임지 마무지야 만들어야 고된 제 요레스 다된게 말아서 아니 에 변종 농진 년진 레공기 아니 변종 시릭 레센 시베게 디나로라야 아니 벽이 나지 자샤 내 피해당 중재라야 ngudu, dordi zamchi shuiba yinsi.
0: Teng deli zhen jugzhu wadan dunne, pyo rangyong zhong rinwen sungyob tan shimju kanki rinba nibe shimju ba qimu, gyansharkin wundu lanne cheche nangwe, pyo nyong ki naja chasha ki pirim tan zhumzhe gor ki nang tuan changma lhengya la jimbu shu zimba yin. Teng jime li zhen na ngan tsui sumuwa lhengya la nang tuan sarba guzhi shu yube lhengya ne tuido du gisi nangyo ma nipa nangro.

0: 提家就顾住过过什么汤，而且是十七点半米提，家就积累有嘛子。森林结合偏了，而且是十七点半米提呀，还将个牛牛也不止。提米就改变难，家就卷个什么汤，米就拿过哪里呀？家就洗什么了有嘛子？米忙不，通知车里提还将通关被车里机应变工资钱个月，听我托，通知车里来将通关被车里机月。 民宿部车站麻辣就拉咱们有不汤，车站汤汤炸热巴的心就顶塞吃不汤对呢。村里开办通关办车站麻辣芒果专用，别呢。H H 汤 M N C C U P K E L L 汤，提名给车站麻辣热汤人不要热。而且这车站麻辣天热，旁边车站麻辣样式个月，提吃不麻烦我说 H 国债玉米的新年车站一个月日，而且是车站麻辣泥、车站麻辣A B O E 蒙西银，车站A B O 南区A糖B国债天尼，民宿归南我里呀，H国债给南边托呢，主要全部是日，车站O南预备国债天，主要全部买呗，H国债日，天天旁边车站给米日，车站A B O E 差康阳路就买不着，康阳是呢，差天最难。 马塔里亚车站A B H国债南区热线预备日，铁矿村委内协办呢，曾把七矿国债应变进去，让我给人国各种祝愿。旁边车站铁，就是秋冬国边个中个二路日，第二个给旁边重建的他们谈，让给了哈江给通关不行日。车站铁预备米，改用看了呀，去局长去恰吉银。铁民给车站新年旁边车站谈，日常为车站先行日。
1: 车站铁站点半米日，牛们这几位舅舅下去约不提，也去舅舅看几去，车棚马背头，也去国在车棚内部干预，车棚马背头给也去国在农县县约不长吗？哎，他比国在了舅舅远，铁定旁边车站他日常为车站给车棚马背头，也去国在几站内通过约嘛日，车站西街七段，唐道铁车站欧一开就我约不他，铁内去做松青白街里呀，国在农县铁做堂。
0: 地段给步行过在爬日，民生人行给松针前呢，人行车里给开军工个月不是，看这多，不是第四百几了呀？杨前七位民宿被撤军了，俺来还被军工穷游下着，车里给现在铁路线不一呢，西呢，俺从宁改退缩，车里趟屯北过呢，差不远桥啦，落地北过呢，差路桥。怎么听个下面啊？今晚给村村军事不是，没军穷急，买来几大只能要不有，是不是过这些月？
2: 말해 주위 자든 즉 내가 시대 여부탄 내가 개보 라바 양보 사대제 시오 여부 시어머니 말아 대와라 세워탄 내가 개보 시어머니 말해 내가 개보탄 차 담바세라 라 양와 시어머니 말해 지제 장초 바세라 매개 포사르 요 미로와 긍둑지도 제바탄 제 마카르 양 둘의 제주매 사대 시어머니 말해 대보를 잡았으라 말해 담요 참보 여와 제구의 탐차나 차 고유를 내버다 후차나 말에 뛰어 뉴버팅금에 니 저주 매버시디 마가라 매 저주 매버디 말에 뭐디 콩 마가 짱마 소화탄 디네 말에 뛰어래 매 저주 매 제버디 마가라 둘의 저주 매 말에 뛰린 마가라 유 근도 제거 마가네 창원 둔주 매디 마가 난도 시수탄 도수 라소 창원 마부 유급 말에 뛰주 매 코트 네 때에 나지 짜르 도주주메 숨 디제 마레 마카르 테가르 도주메 지나 마레 티가 므엘 도세 제베 생대기 마가 개바타 디네 마레 티고 시바 마레 마게 니고네 티고 조바타 고르와 레니 개제 마레 티고 조사라 랑라 티고 조바 디네 마게 초스 티고 계세 마레 돔고체 돔사데 마카르 비게와 제고 나바 강라라 마레 티고 라베 주모암 강베 주모치로 된데 강라키 차 쿠르듀 제주 통화 제거 바타 대신 탕단 인베 원라 신라 미네바 제거 주바 마레 제제 멘가 통 교주 제바라 제거
3: 좀안 해게 드링기 난도 참아 주제소 남아 해게 내 모두 제 안 줄이 생이 난도 카 신규 유이나 키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변종 농촌 년제 리보기 조리 팅데 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 디펌이 난데 시 조리 초리진티기토토

我们的作家提了电话都找不醒他稍微查查见识提醒我们的小脑子讲的天你用你作家看着他 하마계급림배령주송교크위티 시간리치외리규기청규도내부타 사공원테니 티티직바신탄도는 장알치신 장리무규기 타이자나제티 크디파도 싱유

샤와 노데니 장내니 규도 초겐 제식지 하마토 샤와 노데 니게 숨줄하 초대지기 예배 세콜레 토기 칠호조수 착배 샤와 노데니 초조식 차유 샤와 노데니 장알 수유수치나 차와라 장나 침보치 더블릭바실라 함메 야르케 넘시 실라 렌시르치웨 남레 추난도 되바테 서두시 교로 팬더 예바 마세 더돈 데르규 타

자세 파르투 카샤 충주시 세 최시 샤와 체슈사르 리듄 소야 자르푀디미 샤와 노덴 소니 르퐁 치나 시근 잠베카르 대외 담레 크디 타제 푀숨 속베 콘츠 세기 된투 쥐르 체그드미 디카르니 추귀라메베 소자망베 창초 삼기 캬콘이라 太家能林去，我哩几句去，切罗达天意。

담라 서원이 서준재임에 나바실 고비유 장보탕 치우 티신 난담체니 하마 계급 림베 정중 송급 규기 담렌 종교식 임바마세 몸에 낭제라 장도 근 제바식 뇌유 샬룽 외기 yili huli riu ne longlong to shuru simbe chumi ki chuta ri sham ne gyuk simbe chu de ni chik dun de ne rang chung song gyup khu gi gi wi ne the ki pap de tha li ya zang bu zhu yu yer tu su de ga che chu ha jan me bu yu rong de ge sa ju ni den kya ren ba cha yu be chu yu gyuk shu gi chu di le ne ju dong tu gi me 테르딘 슝규 갸치르 송네 갸교 출람키 카신 갸첨부식 드윈유 치슝 제메 장부 규추 아마 레갸 덥숨기 링웨 추첸 차와식 두유 머시 추슈 충잠 유로 테 럼규기 자지신러 렌시른 당인신바 코덴 투유 서신 조레 모두 베 켜주탕 철주남 사공 칼을 뒤지른 신남 양나 로시에브 키네 데디 싱안리 초와 믹세도 예베 남렌 제종디 탈리아 초 여진 대코드니 최딘기 제모더비 난담라 시르기유 처주 메부타 서준

yar ki chhar tu su le pa na ten kha sarim sa sin thu pa the cho sa wa du sim ju kang go che de chhar chu nam sang su ki du chu gi ye be ke thu mon tho dong jen tha ngo de so ji xin na zo la su ju jin be te dar thu zhe ling bu song ji song ju sa gu tu de men dam ra ya chen bo the chak pa ji Se ko le tayu zi xin chue ni Dam sui ngo zhe le chun chu lin tang Sok chua che be nipa to xun dian yu Se ju tang chir ju me giang Si ba tang ti pa zam ki giang Ti da cu ne tu pa ma se Dian kia se rim ding sab se sa cha le Dam sui ngo zhe chun bu To zhe la mi ju da che ba Kasa kandu tong ju yu Mote Tinzoni, Rengxin Lunjubji, Chengsu Dianxik Qixi, Niwe Ji Cetu Namgani, Kiaxe Chueze, Mabur Neba Qixi Yue. Tuyu Rinbu, Chue Mawe Kuryu Ti, Sekyu Nangki, Cuchu Chubje Jebe Le Cunzi Nenbu Qene, Zixi Mangchiwa Sundub Chetu Jubbe Na, 내들 시간 순롱 통신 권한에 자와 촉통 게임에 간이세나 동부 자와 착세나 린토 심미도 백할 티진 자치 심탄 담제 칭의기 체유 초주를 쥐를 제배 디게 순롱 통신 망치와 기비 춘지 템니 토만나 초시 로코모르네 뷰뉴제제니 차롱 대시 돕시엔부샤다지 송접 서규치 커우 장신 당외나 서규 멤버 기베키테 신두 참배 예게 더 서규 다 창내게디 마라토도 장바도 부 차이 제사르 대시 뎀뎅아 요웨 터시 나제난 신도 망치와 로 갸하 게웨 미츠에 대다라 나체 겐부시 부지유 Kyaksayi, Nagzayn damra kebawa di junbaji. Nagzay genbu ti suk yib mashi toshin jibu meyegyang. Zawa penchun jene, damtang sa tamtu sung di chukyunji sakyu shorundu yu gango chene. Denkya sirim di jenbar chir mengun batang mishuwe penba yuejin di sosyo ngakon di gikam tonyam sungzin chesin yu. Kandar ngubu tamje penchun gikatang gyumjen jawa yindu hama songyub kuy di nyegyang. Sisoki gadi jimu chetiri kyuru yubashi. Tishin, na riri ki sungye chungu shikyang, zasib kudu guzam chen. Pekchu di jene dawaji korzam tuyene sung, amantan nyamdu rizir zikchin. Pagogi ngueme gyebu mebtang, renglu ji chuze nyumji chidab chewe, kuryu la rwa nembu yudab. 请啊, 斯伯托在密, 松多尼家以, 这段节目, 参与节目的用具。 파괴기, 김山顶节日, 通根不及。 阿美提素整句你, 拍住给你日脸跟做题。 阿美, 독세점내 살로고 통두 폭주 기장 대다르지 아메 돌아제제치두 크장 련두치신유 마타리아 아메 지식 최상화 임바 세벌 신도 디리 당토말리베 파괴기 김산당 면자와 열두기 자가 상위 레트 자단이 로다르 쯤냐초 돈좀쳐 유식지 쯤냐 중중키 아바르쇼 배 섬지체지 니마사르베 뉴제 제고자
几对数见面他被怎样群众贴，一对的内部天堂不贴的兄弟，十八头岁墓碑这边日子了嘞。这个月在怎样群众的时候呢，也真切切话心事。某些恐怕恰就来报名途中，可参加了各个贴名图。그 파본 강에 말 총용대 아파라 몸소식 챙겨 줘. 왠자 앞에 시시 잡으식당

경리니 믹스움 신식이 퍼브코니라 딜네 유린송 던치냥 마샤로와타 구이저우 퀘이토 뇌면 로마티브진키네 인키 카세티세이 둥부르당네 지도 댐베 진화식도 주의 뇌티지메 시베 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제바 젠비슈주의

0: 우수 낭다민두.
1: 더비아스. 신내니입시.
0: 리리리. 냐비 우수 겹샤. 탄다 링종 미만 명칸의 민주 지시비 강시.
1: 용아. 낭다민의 저거리. 나일로데스.
2: 기즈비게 그래도 린제 낭다민두 와.
0: 우수 전부 쇠부터가 링지了. 저거 체샤.
2: 탄다 링지에 파친소.
0: 나이 탄다 저거 삼대유.
1: 용아. 지라스 레시시.
0: 쟤나? 쇼고.
3: 암실아. 마탄다미. 맹간에 거주 전초래.
1: 제부서부터가 맹간에 동의세. 그린낭다미스. 라순보디에 도구래 항사고야 장시. 우글럼러 니그세자. 안수의 독십시오리. 세마도 로르추스허다.
3: 전 그림 로디에고 치그래. 마튼 또 할래 한번 꾸이.
1: 요네 서호지 대고 이리.
3: 서호지라.
1: 딜레 니스요기요.

0: 유로 라카르치 자자 코딩 된다디 마할렌소네 타치브리 라바라세 자치가
1: 랑게 전 같이 녀제 장치도 마르베
0: 우리 현인시도 르베
1: 장치도 인과충 장인 다르신 이단 체브 통디 나기브큐는 민도
0: 용아 용아 단니 노샤 용도에 녀리 부림쇼 디고 시오 마리
1: 장하림베 크제 장포교회서를 수수균교제거야대제도에
0: 샤갱아 균주시스 니 균주허쇼래 되다디 니 수지시수야 혈배 디기배 나이기부춘도 아니 나를 시칼에 타로카네 더돌하는 모습과 유구 라식되다 계신하고 시야마도 시다 하식유

0: 미상마 충월 대제 야자모
1: 미상마 방 지대시다 방이다
2: 고고
1: 야 우수 우수 우수 장하지님 봐
3: 나 좀 쉬고 조직 대우유
1: 눈에 변화 화려해 주소 설치해 주고 내서 가려네 마신자 삼당 주고 좋다 우수 좋

0: 디가레
1: 캥게 시다 엔 킹리 발라 나서 니 소발레 가 용인다
0: 랄레그네 토야기 이가 조조
1: 그런 게 유나 한 브지버
0: 네 유비 이네 랑게 코네다 이자 님이 드타마 계제 야 두슬레비
1: 야 도야 윤 마도야 여저버 나기미 간다서 니 레가치 미드윈 참바 주이
0: 네 모두 마셰베 주고 수냐 누르세 승리 속고 정하르 삼주게 요한도 요는 요 전도 요는 친셔 전데 랑게 니네 레그네 둔두 삼려 혹시 다메페
1: 나 레그네 튼야 김제 카리 메키랑 게 킹거 줘버 니에 둔베 줘고 키랑 게 모두 만나 자시버
0: Nyer arshebi, chokwe takchu cheba, samcha dune chikri, yine gendu yuya yomari. Tangme ranungsi chebi na, kelele todamak nis chawre.
1: Yine nye kena su.
0: Amla simca su. Ngay nye gha zhugi.
1: Nga lo ma yune gu xiu du.
2: Yes, 그래 총수.
1: 탑겹시라 총.
2: 거르시고 역시되다. 소소는 저 허리에 세프토크리.
1: 셴모고 나슴두기.
2: 유로 지제순라 장바라리 권권다수나 잔냐마케 제과 요마리
1: 다시메

0: 딩이 가서 계속 저에 정식되게 와.
1: 맞습니다.
0: 저기 정식되게 계속 연결돼.
1: 맞습니다.
0: 집도 야고 심심 유마다.
1: 맞습니다.
2: 와요. 딩이 발라 제러치다.

0: 谢总，什么电影？我先对的。
1: 더고기 잡으러 말베.
0: 저게 집에.
1: 네 집이. 네가 내민 겸이도게.
0: 더고 대대비나 동안 앞지다 스미암도. 동안 십겔로면도 다토면도 신유베.
1: 딩제. 이씨 말이. 지 집에 지주디 우수게 아제. 기세다 부충차이나 우수게 집에 지주 따다 대야 말이. 딩제 이씨 말이.
0: 산 우수라 따다 니베.
2: 吴叔，
0: 让记住出去去哒。有。快些说。主任哥，让记住监督司机。
2: 主任主任。
0: 让个出面拍摄员，让记住监督司。
2: 居民们也自己弄嘛的。
0: 让个俺，明天还要去一遍。对头，咱自己叫嘛去。让伢自己叫。
1: 上哪三九？
3: 熊啊，自己接送接送。

0: 클라스. 그 도대 직도다.
1: 됐어. 클라스.
2: 이제 딱 클라스.
3: 우쇼. 린제 과도.
0: 아. 계속 대화 좀 길신소. 원래면서.
3: 대화 좀 길신소에. 얘도 봐야 키야. 얘 가봐시겨.
0: 와야 와야. 도대체 이거 뭘 알루다.
4: 도도.
3: 왜 린제? 랑 제시해지. 먼저 튼지 시기다.
4: 마케스 레크스 튼제. 대화 좀 길 용과 계속.
5: 他的营帐离了你们多，修缮林镇的花烛屋。很大还是？这对俺老在嘛，切不切？
4: 今晚都队长来过。
5: 用俺服从些休息。用啊。俺今天站的，他不多，啥比钱，干来些来给不是？
4: 切咋切？
5: 如果他三脚切切，我那朋友啥事啊？
6: 在潘拉。
5: 啊，云茹。 랑게 하고 이기 말이 지교 순나게 까다나제 자자 코딩기 심주 사비디 내가 참자 셰스
3: 남잔디 피른 도발레 차브지 디제스 참자 체야 하리 있나 리빙 봐도 하고 그러베
5: 마치 겹순 알 근치 주가 주의

0: 이내 남자한테 지금 저 사비 제다와 같이 주고 여리라. 럽치네 튕게 친구 주고 여리. 탄도 참전 한 비는 파야 말베. 마세 남자한테 가서 주고 말이. 탄도 번통 화띠 여시버. 멍고 근데 내가 지금 살라를 근데 쓴가.
1: 디테일 라스 좀 정말이. 결혼주 남자 사비 돈하시다 주고리.
0: 나 못 힘에. 띵 가서 라자 심주 사비 되네 그 미디게 갈래시라 겹인다. 그런가 두 삼자만 남지 공부 야고 신이 용 두게라.
1: 보모 남자디 탄도 우구나 쇼그리 라쇼쇼 혐마르다 상왕송다 시라시아야 혐마리 랑게 리빈 랭게지 저자 호디 그지 삼어 리지시슬다 니어 동지로 업진기 심주 소중러 기란주 심주 사비 제베 제시된도 콘조 제야 켈린사
0: 그냥 갈송 봐 난저 갈래 얘기부디게 콘조 지제 탄도 먼저 당린 체우리스 디 그냥 디제 나는 참부 두게라 마싱 알아서 미니 규무치 이네 키랑게 된저스 타제비는 안 온거지 야 왕지 여지
1: 왕 호시게 왜
0: 지기 키랑게 우초 된저 난 나 우린라 제가 주의
1: 수찬에 변도 여 말이 봐줘

0: 李斌，有人不是在挖钱吗？中啊！来了一杯。
1: 两个月过去，你也晕入了，自顾牛逼，没那个那么说。等到我让提示你。
0: 哼，搞不起来连过了吧？没人也喝人呢，俺提示你。晕入个刚子内让了弄了个没着，没让肯定是这吧？
1: 你喝多没让这杯？
0: 让过大了啊！喝多这年可还要着？
1: 你让小鬼没打？
2: 你这个自顾是你的白占牛些，这不能信。
0: 对不对？不要嘛是。让个前年是肯定就是个没心没呗。
1: 你路不多，没啥来花这边呢，这下也得不需要嘛是呗。
0: 哼，嘛是呢，讲过的。先生哎，我们是年底行商过少的，能遇到没摘的这些些，没人给没事情，嘛是不少的。
2: 要是穷了，新贵提前让我们把上搞不有事了不就的，俺听他做的。
1: 妈的，让个屯大的十三岁的用的。
0: 十三岁呢？做叔叔用的少的，都是。下面呢，上个卡萨哦，说明公司是阿个。
2: 这种店铺特殊忙是对的，特殊哪能行的？
1: 用啊用啊，今年先是，我来上大学。
0: 用啊，我等你来个茶妹，让屯大住不消。
3: 接
1: 不灵了，接不中了。
3: 俺说啊用呗。
1: 等一两年。这家伙的是不就是别家？怎么就是你们过去？
4: 三舅啊，罗军去山里凑个凑茶了，给谢不大哥，吃我对不对啊？
1: 妈的，
3: 是，
1: 俺就看叫留住，
3: 我看谢阿忠呀，忠，不整留了，别别，谢不中了，
1: 康三，康三，
5: 谢
3: 不
5: 中了，康三，你的念我这需求，我上海三边的那个主任陆明仁，
1: 哦，嘉宾。
5: 我们每天的这家伙点心就三片这些，干没那个片片。
3: 收到，收到，
6: 收到，
3: 收到，可整流了，收到，
0: 累死累死，
3: 收到，
6: 累死，
3: 收到，
5: 收到，
3: 收到，
5: 收到，
3: 累死。你得做不进这工不是的，累死，真是的。
5: 那他姐，陆明，过年娘这心就三片的那个艰苦啊，做礼品的孙云如人。
0: 阿丽，公干啥？
5: 干
0: 啥？干啥？干啥？
5: 这就算了，年羊起来了，根据钱去的。今天个娘们心就三遍的那个男的参加新人送白马到永泽海里面，谁不肯送不送啊？云若，张爸那个这家伙点个男的参加那样，可能钱都没谁，你可能个个心钱都是大。
0: 大哥，心就三遍的那个米干来给我安心个月，因为男的来要这个钱多，俺就心就三遍的那个米七点钱都有了。穷鬼倒是跑完车厢的，开三百米多。
7: 我这个血压有，让俺妈交钱也不得多，你怕路子有？
0: 阿西，你看是个嘞。今朝刚来打个招呼，也不是吧？中寨的这几个讨工也是，没事呢，那么长的差不多年纪，立住不起招摇是？我老哥也看着吧。
7: 今年几个人拉出去，让你也顺个。
5: 我呀，大屯大的，年纪些是给不巧。云茹、李斌。我上面先说着，这家伙点给那么长的，看上去搞了些来狗屎。第嘛些，新旧三边钱批人，他们的来不大，老不积极了，搞追土又不按最新个月。一年他都现在新旧三边的年了，天外开钱的连根许多。今天破旧钱呗，他都问过几个月谁？这个菜那个，那么长的上海同济老边的最这个开的那是，前阵看上去老是几千钱呢。几点破旧款电器新旧三百七了？
0: 现在新旧这不得，但那俺最最灵个耶，俺最没对新旧三百七件落几个能做了。这家伙电器落在搞最多不起个耶。阿强强，现在家里也不当不嘛事，新旧三百七件俺最猛个仓嘛，俺最胆小。
4: 爹，几点破旧个款电器新旧三百套了？真弄人气是咋样子？爹，款电器开工难起，子孙给存在那么长几日？开始现在苦个不小不赢呢？今晚我呢，绝不给日的。
3: 俺这个来接我那些呢，小用的三当心不过的。听说老群主的也菩萨名言是的啊，没事的，怎么的军刀当也给两个亲不起，妻子有了是吧？没钱的干两下子有了，一年接着我那些呢，如果亲不有了，对的，当爹苦个不算啊。
1: 俺心就三百年算啥，苦个的马小皮。谢明了，全要那三当样了。那么对于
8: 唐氏，你看了，你看看这哈苦面，
5: 이내 탄다 직딘 폴규 코딘 심주 사비 치아디 계급 리게 피브지 최장 안주 버브기기 마세 안주 장님 초병원의 시에네 디스지 뎀부시지 발라 키랑가 안가 좀 숨지 은 키란다 제쇼 마르버
7: 다키도다 귤다
3: 키즈 딩은 심주 사비 제된소 동셀 진야 마르스 시에송아 키즈 제시디게다 심주 사비 제베 제된소 혼수 쯔다 다가지 요래
4: 어 독스나 단단해지 직댄 폴규그 남장디 탐진치에 강교 레그족지 채우다 응고
5: 레스
4: 사무조무소가 샴러니에 촉배 권위에 꼬딩고 캡자지 루드윈 링지에 레게토라 휘규쇼자 통진순배 로드윈 뉴츠에 동화 10개마도 당토요마지 제자 촉배 탁주 제법규 루든 링제 럽규 뉴군 로든 남장 촉중기 갱킹예기 권연의 법규다 루든 조슈림 고샤 지규
1: 우수 만되다 우수
7: 참가되다
3: 유정아 딩에 딩에 당신 시도 민도
0: 예 촉배 딩비 지송 슈제 기겐처모 오조라 차례라 兄弟 후다 수이
3: 링제
0: 기겐처모 오조라 남자 리그룹 중도 긴급 수치네 찍부지
3: 우수
0: 나 우수님도 니엔 레그자 주의
7: 우수 아치 라영 니 쌈을 가라시 던구이나 니 주를 쏘던 적이 니키지 소수 남자 소중의 겐긴 얘기 코네리 쇼업리
0: 겐긴 니 체네 마체네 그날 레그 지금 말해
7: 니 저다 디스미에 린지 남자디 나라주 부섭제라 라게 칼레시 다기었다 제버비아 라게 주르르 조금만 고다 하라고 제버디 미주 야스도 한 말이 가르치도 이봐
0: 상게 탄다 네 남자디 칼레시 다기버리 스도가 다 탄다 내 줄하자 아겐 요래요 말에
7: 라 진짜 이 하고는 라 칼만 년에 여부이 라오이 느끼도네 아기도면도 주르 결 맞춰주다 주르
0: 우수
7: 다다다 아까 뭐지 주르지 뭐 주르 봐도
1: 주르 좋아로 녀석이 관심 저걸로 우리
7: 더 주르 배가시 얘 다시다 더 주르 배가시다 나랑이 차야 되면다
0: 다 쓰면다
7: 주 쓰고 주 쓰면 그래
3: 더 저 등대 집체 내서 갈라 그래
7: 더 저기 비에 주르 겨라 독수 채무로 제가 채무도 난다를 제도고 소소 채배래 겨라 유무 늪체 미친다 개인키 주제 겨라 모성은 누구야
3: 난 할시유 내 고쳐야 맞어
7: 고쳐야 맞어 영아
0: 아주 다시 형 말해
7: 가만 가만 와도 주다시 고마춰는 내 겨라 쌤시에 줘 겨라는 시 모사하면 겨라지 내 돈요매 겨라시오다 더블 충차야디 겨라 겨라 말이야 남자 숙소 좀 내세 겨라 내가 모사하고 할시에서 제지 흡도 겨무도 하여라 이거 내 가르쳐봐
1: 디스 우수
7: 나가듯이 니 다리 추두린 이도 도시 모성 누구야 겨라 누주시

0: 진이 거치가 아용 봐. 마 참이시가 아용 배.
1: 주주이, 랑균치시도 가리에서 너 로기 총다 주시야. 랑가 정공한 노주 유산 제법 하고 자, 너니가 야구도서 아용 비.
0: 야구를 아용 봐. 마 통중 마찬 다가지 봐.
1: 랑은 수직에 통중다 만병 징의 민도. 도수 중년인 배, 상관세계 주야 국어 증명 배.

0: 元战李了，接上撇撇，
1: 马腿元秀。
2: 这话钱还多，你啥？你连古爹是那么久没？林姐给卡巴听卡些给不了就，林姐给米斯亚的名字进来了，弄准马小妮约马的事业，让银姐爹下着死多啊，
1: 找马谁？
2: 让听闻那嘴，你倒是苦牛月，他的苦个几日，他们在几了？工资你们多，老军女工了，立即倒是不要的，马干工资当年。让了一起进不远。
0: 院长来了，他在哪？
2: 盯着走马人，也许是那个月呢，让个连肉送了去。我。
3: 马上做连肉也不上马赛，他不着急。现在，车站宁波桥的。
4: 云茹，宁波去了，你们到啥个着？
5: 去让天小姐盼了，俺来中门。看上去差不多啊，俺到是那平地吧。
4: 啊，他让你带不着吧？估计是给不着。呀，这的，你们都找去。
5: 对。
4: 呀，心不狠塞都带去。
5: 俺谈得到，没得。
4: 这的去。对的。
5: 我那钱呢？俺天天看到没得。看上去差不多呢，俺那平躺着吧。
4: 赚钱更是吧。心都好些得。
5: 然而这也
6: 哦，天杰，我们说，俺退休多少了？天杰可不是不接，就是有着。
7: 谢谢，知道了。谢谢，谢谢，谢
6: 谢，谢谢，谢谢，谢谢，谢丁阿拉做年端了，到我那边接你出去，土丁哥这边把他顾的嘞。年年岁了，地主让土丁，让给批给你叫，他都很过看不起下。差不多年岁不难了，让来这边婆母些的土牛们，我那些那个穷穷的看上我面上，让了高有事，谢谢么就。看意思那让些那没些的有，你三批个有。俺屋内吃穷大学习啊，差不多开卷三样穷么数。临近俺来穷游，你三批个游，俺还上路要骂人。你那个让屋内阿岁多，俺喊你不母娘细心去来说些啥？让你们到这边干些些呢？你现在是啥情况？搞不念啥吧？可是你们这今天的当兵呢？你安他我，让他们些点吧。玉茹，俺这里太多那些意，今晚你就看啥病呢？你难免让这爹姐送去急救。玉茹，我让了高玉，你那么辛苦。
8: 阿舅，阿舅，阿舅，阿舅，阿舅，阿舅。
9: 집순아계좌제세중아네계시송라고하죠남아교수를송아다시뒤오늘이쁘지계란이희는미다둔계세중아둔다신부들이다나겹자지지나구스세오르봐 드릴 줍니다.
3: 리빈.
10: 계속 거대 가재 부스 되네. 자이나. 나오셔 됩니다.
3: 상유배스고 심재민도.
6: 씨. 단대 계속이게 그래도.
3: 나 단도 좀 시간을. 빙하이로드다 뒤뒤식이요.
10: 영화. 제너럴을 드릴 줍니다. 이제네 거대 파괴가 다죠.
3: 자라 군다 개가 용나 등저야 붙여.
10: 자게 유루로 농자단야 근데 청소.
6: 자게 제너. 리수 용과쇼.
3: 지샤. 유루 진일 제스텔이 수인다.
6: 야주. 투수 제조리.
11: 어디 진단 전부라. 선인 안주 통천 숨부디 갸순나 등지 여리. 기뉴세 자와 직차 숨리.
6: 前年 야구쇼, 계시리주쇼나, 기나주 자와 송상에 제시시자 락다나시.
11: 기란 인진 레용외로피라, 기란 경안주례가 도구타 갑교라 카체터벼마지.
6: 레스, 연자리라, 다부도 기나주 강에 타그랍치 계산나프리, 문에 레라마르다.
10: 기나주 소회 쉬기소, 나수 문에 로주치외라리.
6: 급디주, 나세용외라 자탁주이.
11: 레스 레스, 인지피라.
12: 听着宣布了，批评松都，批评松给，得票数。我这老兄弟做，我那也对俺得力多。听我可这，七日了，长江龙珠了嘛，对吧？来和姐姐，谈点准备的托不的。姐子，有姐姐姐，推着蒙推小姐们的，可是姐姐都年轻面吧，来帮忙姐姐到松子出嘴里去托不的。来，老左，生意俺让做，他们也得罪小的，俺们这领队。
3: 俺们这人少了，俺也都是的。俺们这吃惯咸米多，俺这难打面皮也有。大哥，俺这推推嘴里吃的多，主人主人端干个排骨的，听不哈些皮多啊。白金文写不着搞不定这一年，你不咋提前多拿不吃多啊。
12: 喂，主人主人管咸米的，金文给写不着很正面，咱个写不定这很正新鱼。哈哈哈哈哈哈！王浩给写把木头鱼，俺让做俺们这吃惯有嘛事。 看意思，俺俩最低了，啥吃也要嘛是。长妹，断了断的。你们吃着，那养下下了。等到腊月下肉带皮呢，妹妹让我是，搁里吃还叫不要是。腊月底到了，俺俩最我最提不，常来带不啥要是。等到，他们特别想丢了来子啊。 장면 도리 쇼리. 디네 건다.

0: 你这个城市，俺这让大三辈前面，让我送他啊。那给你胡老大给通钱，刚才他们家住那楼要李正村，从村子边查铁路的，那当他们走的，看没，我就是湖南人啊。
1: 老不出去，还能说几句的。 갈치소
2: 군이게 겹자치였소
1: 수이 겹자치였소스
2: 리빙다 윤루
1: 다오는 대기면죠
2: 림창무지사 겹자치였소 다 대기면베
1: 루부터 없게 하지
2: 최고 최고 다 쬐였어
1: 다디

0: 일 가르치는 요 맛이.
1: 난디 가르치시.
0: 콩당도 공로 진주다 진단 유장 그습 주관 매 공부 요시.
1: 콩에 전에 맞추네 개민도 이내 등에 선배 선지기. 뒤 고셔 좀 봤다.
0: 용아. 콩습 제장을 할 수 있다. 부터 가 장지 봐.
1: 드린 칼라 녀수요.
0: 소싱 유베. 상게 소에.
1: 주저 지지러 계산 리우접게 정지가는 신비셔 유피셔.
0: 저보고 말 봐.
1: 문에 고민도. 도스네 오린라 로피스는 그냥 이제 좀 주셔. 땡이 낭다 먹어.
0: 잠깐만 게 저에. 영화 내가랑 추진을 가지고.
1: 나 동매.
0: 발라 피스. 발라 로피베.
2: 어.
1: 오린라 로피베.
2: 어지. 예도도.
0: 모란티진 친가 지랑 클래스 와 용버다.
2: 모란지와 클래스를 주는 거 봐 용데. 야, 좋지. 좋지.
1: 이제 내가 저거가 용 봐올라. 괜찮아. 네 진주미 좀 나시. 남산이.
2: 아, 영아 영아.
1: 자로 고민도.
0: 봐라. 기란시다. 되게 참아. 도도게 기란 요소. 가매 무슨 아.
2: 진짜시도. 아. 샤이는 루부 통자를 용제. 가바집제 말없지로 더럽지
0: 도덕에 기랑 루프도 가르치고 왔어 뭐지 봐라 윤주다 리빈 찬스 겸 니시야
2: 문에
0: 문에
2: 다 오늘 안다 이해 도덕 그 뒤 찬스 겸 니
0: 메뉴 패스 좋아매
2: 나 좋아도 니라 시오 둔다 신다 니랑 대바 등유 이니 닌지기 된다디 인지 내가는 연구
0: 레스 다시 기랑실 인조 용도에
2: 진짜 잘 잡으래
0: 워시 나 기랑을 둔다시 감히 쉬어요 내 상바 자질로 다 틀릭줍 총수나 찬스기 보승비
2: 지그래
0: 제마 기랑 교배기 만나라
2: 하 내 교배기 명 랑게 저 상부주부로 봐 내 잡주시듯이 이내 예도도 고윤주는 못 줄라.
0: 하고스, 나 당다 심주 살피지 그 여러 봐. 언니, 두산, 두산 장수 기업 도시기.
2: 지그래, 내랑 집에 두주디 두산 룸주 받은다. 뒤고나 예도도 수 남아 수 도시시.
0: 오케이, 내 다시 하지.
3: 말한 이게 주고 야 시고게. 장수 기업 사대 미세 튼지 줘 봐. 아야 미나 맞아 봐. 내가 진짜 요 맞다.
4: 랑포모 푸스 중스도고. 네, 다가스나 말린 거 하신 거래. 급지디. 네, 박자 선무된배. 네 저기 자고 야 오신 이기지. 뭐니 로게 저리. 청소 삼을 거디. 전도 게임게 하다.
3: 샤니 가서 거세. 다송 부터지 통차 베스스 동아. 다 근제 전에 퇴국 상부 시용세.
4: 가서 다송.
3: 다송 능 줄은 니 찬스 겹스기. 니랑샤, 두주디나 찬스 개비나, 언니들 약 쉬르샤. 라니, 남부디 레디야 하도. 다들 담지르샤 소아. 태양아 나만린 두 메자.
4: 니랑 나만린 두 유거 중. 다들 한 나만 순두도. 이네 아이샤. 자가 신세르브, 마다 두주 등민도. 드레 신 용도에. 자제로도 리쪽 중소나. 니 두주 세제. 랑 가르친도 이네 제주 빼샤샤나 니제 대훈이 니제 빠르게 니제 유거신의 저그리 랑의 가르친도 이네 년이 했죠
3: 그 뒤부터 고우제
4: 교훈인 교훈인다
3: 교훈스 그 뒤부터 제 더 숨나 서우즈베
4: 뒤도 딜에 더 망스 형성기
3: 우수 랑 가린 매크이제 영인 아 개치그레 레 개치그레
4: 랑 개치시 인고죠 이네 레헤 개치 무슨 아이차 랑가 신세리 나 삼시시 다고
3: 된다신다 상만이야 삼시시 도봐 이내 디테일 삼시시 도무소
4: 아이차 랑가 균매 마시 당대 자질로 당야디 각세 둘레디야디 더숨 능줄의 늑조 인구 유매 수의시에서 팀하시 랑가 타가리가 단지 녀를 막수는 형도구야
3: 니에 녀를 수의시야 에 샹게 자디에나 나 왕아이차 나만리 녀매에지 랑은 우수
4: 유고 삼주야 아이차 니 뜻음에
3: 당대 랑가 시에유 俺他妈连队友嘛是吧？俺也抢死你们队友。
1: Rangam jasya hardo.
0: Osu hukkar kor chase chu. Tangine sheje tondo tyo nyemdo.
1: Kuni toya kwan bo so za. Tyuzu mangzi jeje jinju mi ju yawo shen na yawo yo shi.
0: Si. Kuni jinju mi ju sheya ki. Tyuzu mangzi jeyo shi. Yamina ngani mo jena la ni shi nya je. Kuni ku de ge.
1: Zuma ni shi tu.
4: Acha. Dodo da lin je ge ma chil ku de yo shi. 동원아도
3: 살마토나 좋아치 뭐가
4: 아이

0: 농수과의 제지 지무중에 난다요 말이.
1: 나섬 될 아니시기. 상매에게 좀 얻어올라 형제 체니 사대당 내가 야부시. 도도. 상계 속중 가고다. 민이니 속중이 있을지 더지간을 되지 지리시.
2: 용아 난다 먹어.
1: 샴릉에 자직 내가 거치기. 야주 주게 안 주를 뷰니고게 자지로 당야라 내가 망부치여지. 빙하이 록제 속버스 단제 십시지 니신이시야. 콘저조 록주 믹셀 십시지그리. 도도. 도스네 제시티게 콘저 쩌다. 년에 저지시도 이섭치과 가르동네 년에 주도 제초리
0: 만저 로드윈 직주다 손좀 말아라 양자 딱제 전에 용도게
1: 드대 전에 여부도
0: 豆豆，
1: 嗯，他那里是很多。龙叔休息休息的，叫什么登记？你们叫什么列车下？立马在休息处去。丁雪，上个登记豆。休息姐，中心的休息处，你那住宿哪单没得？龙叔，你们休息列车？你没事，龙叔查不清这通用没？
2: 是不是俺来说？豆豆，嗯，
1: 上个同在当铺，大大个名字来不晓得。
0: 永安，同在当当哪米多？
3: 朱瑞，上个同在你把队。哈不是，同在你们哪哪米？
1: 丁顺，上个同在送把队。
0: 哈不是，哪哪米多？同在你们城西北的马车主。
1: 看下来。
0: 哈
1: 个马松，接垃圾口袋边走着，城西北的车主，也将我们就把车拆下。
3: 俺做古树查完油了不？
1: 什么松？
3: 俺妈婆在打主意，这是你最拉皮的，俺同在你不搞笑，准备是把军衔领我妈人，俺打是下去。李姐，
4: 农村兄弟这是新领我妈人。
3: 人家打过一仗，还请我来。让他们家引起一仗，新领我妈人。俺打下去过，他们没准能同在你把主角的给搞笑去了。
4: 李姐，还不出门去说，先瞧嘞。
3: 李，
4: 没事的，咱爹给你送上，你就先打了呢，这就这就为好多。俺对送上，俺去。
3: 你说话用。
1: 什么事情了？
4: 什么事情？
3: 已经什么事情了？

0: 你那里啦？朱瑞个巴拉的阿玛拉西，你不肯这多？他都不了，你又要去个月？你就肯这多？下去查找药去。阿姐啦，你巴拉干啥不是？弟弟，咱巴拉帮俺点不起，你个在这推嘞，我拉去给不打。
1: 天能安好土呀，月日呗，俺爸俩可以。不要给我求，俺家里亲戚啊。去哪去？你去哪？不去哪？主任，你最后这顿我陪爸爸一。那边我得去，这边能差最些。俺这胳膊就卡起些，想就这边，想就留住穷死。
2: 我来，钱都不要死。
1: 那边胳膊卡起啥？人家全部要的。你爸，就是洗皮鞭呐，大舅娘和俺下去，都洗皮回来。
3: 爹，你也把钱把收，趁你咱们大大的时候呢，就是大家去那住着。
4: 那是，拖钱呐，拖钱呐。三妹姑兄，大娘让开车走，让三妹姑兄去洗个胸部的去用一遍。你的这是他钱买的？啊，钱是给别人打的，你怕谁也不给。你头那还是存着，我说给俺干买别的是吧？
3: 阿姨，让了马嘎不是大妈的，我说我们那钱呢，等明年马票着去。
4: 阿姨，虽然他抢是给个面子多啊，谈到连个吃饭钱也要是不，连个啥子那让他抢是给不是？我说我瞧钱俺看得清呗，给他面不让你呢，让你也闯么是不？你也让看得清是呗？
3: 让你也闯么你呢？你也瞧么钱看你呢？
4: 让你那老君子肯定心里面多，你也让你瞧个这是瞧人。
3: 让咱们团的，民宿团的，恰恰钱包是都不要人，连个地，居然给车长，立住去找一对，让给我做些抢死给不要死呢。对他大爹这边，俺就是抢死给你对的，你这是讲几点对没？当然团的，你也无所谓，给钱别说是抢下，没事呢，俺你看车没拿不到，你们可是抓钱不就？他又说，俺老主意，给没到。喂。
4: 你不是卡巴西给？是他给我写。阿姐，啥呢？喂，吴叔，让卡巴爷。我电话重启了。电话重启了，卡几月？
3: 廿六日没给我写。啊，廿六日没给你跑下哎。哦。嗯，现在用俺年薪是。可是多。廿六日没给你跑下是？车站临检你们多，电话重启了多。吴叔开钱不多啊？现在开什么多？
5: 妈的，你连俺面干菜还注意，面干怀孕是多啊？面干糖果多，人家多面是多个。呀，
3: 来注意点，拜拜。
5: 你云如何说话去？就是，我那身体来电视，注意看在头了，好家伙，是啥？
6: 林姐，俺啥么还等于？林姐，没敢做用的，俺听到咱们这三么过去，你他是周瑞了，把这么用完，我啷么去打隔壁？周瑞能打用吗？谁？俺一起用。
5: 吴叔，阿强，啥个生意吧？上个俺可把钱没给不起。可咱俺给，咱们厂子们可把给不着多。这些年咱们去吃大米，俺顶着是过酒味呢，俺让些啥啥缺下，到我手里了，让他抢死给多吧，你肯定多不多。
3: 他能让他总就说退退不多，我无数，我们要的这那么厉害，来买不着。现在，哎呀，让怎么说？我这里点用钱，这个嘛啥，现在人家要买。人家还过一百，可是你人家最那啥，今年也没丢，我是让谁去？ 一年的都给我三十三九，这一点他人呀，让来着你最拉下。 다시 뒤 계란주 레어디 냉기시라 유 녀신이 하고죠 계란주 소수 채소류도 제니 부등은 조치 역시 기다 도비나 녀 보면 제동 주고 삼대야디 뭐는 거였다 시리미에 치르샤 텐도 녀 찬스기 왜 된다게 산룽스타 대미 나래 너샤 녀 산고한다스 럭고기 지금마사 아 녀랑 구셔 그뒤부터 구고 주네 간다 녀랑 구대히 나 인지란다 찬스게 구유
0: 유빈 된다 그리유
1: 지접니라 지접순라 나 조직 내 불규 콜댄소야 유빈이 주 자가가 준 삼시르시야
0: 자가에 자가 콜댄소아디 게나네 심주사비 세사브리
1: 리 사비신요리 이내 직대 불규 돌라 배주던 요마리 니에 제시만 오시 두릅세유 자가나 디리 쿠교시디 사탐류가 샤레 충요리 마세 양구체 쿠교시디 시조가 대외 지수 야시집주 마주교리 디레선자 배주다야 유리르시 더도 최세 토슈틱세 두직도니 야리 디네 두제기다 예파르기 최세 해바유네 균도 주마리
0: 딘데 경을로 마셔 랑게데는 근지도 녀셔는 저드치리도 이네 믹스에 딘데 수육산이 마리 가인선의 전자리그 망고 총사 배주제세 지금 마리 초 용을 삼 담고다.
2: 장내 용 말이. 남산 심주 사비 제제. 우구나 쇼의 처지지.
4: 레스.
5: 어찌 상용배.
3: 조르 그 제도.
5: 접었어요.
3: 김수세.
5: 어, 쓰였어.
3: 엄지라.
5: 엄지라. 그래도. 지주. 내가 규면 앞에 찍지. 엄지라 도체나
6: 아 개머리
5: 다이나 신의 인간에 내려줘서
3: 니 조주의 밤아 가라 겨우
5: 니 윤라 릴라 시바 비우고

0: 그래도
1: 양호씨도 비가 내서는 남자만 채우지 틀려지 양호씨라
0: 영호씨도
1: 자 행계수 공감사 킬레카가 퇴임수에 대리 안전예배 직딘 폭교 코딩기 외국총도 쇼바 거스 쇼이 다팅 안전 외국총도 날 쇼니에기 킬레 종리 요시 동망 안전 용성 초배 퇴임에 거스 쇼이 지조스민도
0: 예시구 예시구 머리들이배
1: 지
2: 다팅 안전 외국 날 쇼배 직딘 폭교 코딩니 낮에 토와탄 세제 마외 코딩기 낮에 표지던 수유
1: 걔랑 교수 단난다 계정마시
3: 뭐야 롱성 초배 팀에 터치한다 쇼인 샴릉한 주 샤예 초배 팀이 된지 쇼인 거스 주로나
1: 여보 저 리빈
0: 영화
3: 샴릉한 주 다딘 위구난 쇼인에게 킬레타마
1: 奔腾科丁达圣灵筹备居民李丁达圣灵如点之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虚心也现难以无故难虚压的
0: 현재 공감사, 우찔린 예 공감사. 다리 아 직대 불규 코딩기 위구 소드나 슈두티 아레스지 있습기. 네 번더 코딩다 승리 소배 섭제니 개셰식이. 공부는 맞소. 나 오늘 안 감자십실기 가이스나 예메스트 소드디레나 슈부 팀부터. 당도니 나 소소배 둘레고 슈니. 落雪过胜利错吧，六十天刚刚拆迁，我本的火电六十六点五年胜利牛逼，我最推木头，本的火电打胜利错呗，你们这新旧三百的那些作弊，我最老的该拿了，一票这个火电打，女工三百莫这个火电，别处火电建议，六十天刚出血雨，六十天个车子打，你们用配送送不远。 连接许多，今天不久过天个，有些教育的，出现拖沓么了，国土堂，苦有肯这几年，苦有些多的。现在，过天个就些啥他们有的，准备下过，提前将这个垃圾拖来，拆拖皮上要来。下面连接了你，就些控制收益，咋个的？出现多接多你家里呢，咋个吃嘛的？出现多家呢，爷爷把的，黑把兄弟不嘛的。 连接许多，今天不久过天，开心咱们这孙子，俺最早辈，心里有个东西，今天不久过天的，心就三百七斤了。今天不久过天的气度，俺最起来的，月色来几票少。连接很多，可是那样可以呢？电话送不？
4: 要不是那些事，今次过天特别艰辛，俺最得意。
0: 今次咱家的今天不久，固定的就去的，甚至也不是那里，因为就这地里了，就这新不点样了。今次固定的盘子那顿三档呗。今天个也是那天呢，俺说是别成细雨。咱家出现万丈外出，差不多成功不起来的，俺家里拥有的。俺家家，就别六十天了，他多年头多少里，俺就说别六十天，搞出些些别干意。
4: 现在咱家的今天不久固定去就是现在三十岁的，就是现在的差不多要买的。要不是那些事，就是。俺最差不多，今年现在年年不知道，我江湖店所长手中写的就只着要的。他在开始贵州的，厂长去工业，直接操那个罗金南，南站地铁都过来其他军用的。现在俺上吧，直接操那个。
0: 俺做公司做不下去，所在地厂长给建起那什么的，上海电能看着多。
5: 俺什么下面，直接操那个俺做错过，立即写条票的，老能选了，全他点不交的。
0: 你也叫他些都行，地面里面个所在设备直接做不下，所有路个直接做准备，想不起来，全部同意。
5: 要多。 林斌当大有马的，明年孙云茹同到江涛家过去吧。
6: 啊，子怡，茂生，年年呢，军大人的职业哦，上那哈职业了啊。林斌大孙云茹，俺这所在苏江这边培训给兄弟去了嘛，给俺们都把好了。
5: 做朋友。
6: 军大的，俺这兄弟干，谢求的。
5: 用啊。
1: 他定给维吾尔村队中寨开展了采矿了，年三年前被测序节，他定维吾尔那兄弟也开了中年的了，他才能学军人。他当七七，他定地盘托了一片节，接下来年给开了一个推木所，他才能学军。上年开展这个，他定制定破旧矿定给维吾尔特别开了呢，森林草坡塘奔腾矿定草坪，酿制新酒三杯的人，这是的兄弟。
6: 云茹，你好些。云茹是谁？喂，秀达。巴拉，巴拉，那你离这村子？告诉我。秀达。巴拉，我这给个他们说。啊，也不行。云茹，俺二哥桥东人的，上大礼宾的，俺是胜利走吧，自己村里去要的啦，对了。
7: 要不是顶用的，我呀，做烈士呢，今年来三个也不去了。
8: 他在哪屋领了？我你来个差不多，他落雨呢。嗯，他在哪？
7: 兄弟的你了，我那些我还没多。他来说说军他，啥时候脱不进？几个王了？过年给叔叔俺孙女上追钱脱不进了，忙我们萝卜撒不起都要人。过年做烈士呢，俺这点不就成了七多？脱了点不那些，你也贵着些。
6: 俺这里可能要空那么多，
7: 对不起那么多。院长来给提点几个关注，看清不是别的东西，这是俺爷的存货单。前头两个也不是啊。林姐，这是他车间嘛，对的。院长那批不需要。谁送的？小慧，静文，咱们休息。
9: 走。
7: 来，佩达，佩达，佩达，
6: 佩达。
7: 啊，顾小米了，今晚走，中午休息不？
9: 嘞，今晚做中西部的。哦，也不是太清晰，我呢被没事。
7: 哦，嘞，等到老担心别干事，别个时间太多。
9: 顾小米了。好，那些林姐哪里来的？我这有人，对不一边。我说对不一边。
7: 嗯，
9: 对不一，对不一。今晚给啤酒准备，我说我这也回去拿着。我做点水果配件，今晚做点三三木薯，我这给我做白三切切。下边拿去啊。
7: OK。
9: 冰呢？做把琵琶给输赢。顾小米了，给你照顾你不行。老丁给看了，顾小米了给俺困难给，这才看了那个钱，顾个不是真牛月，顾提丢俺老么子。现在俺那个的没钱不钱，也难落不赢。老开心是干了一个不久，谈得对了，俺就做呗。中西西部也做定了六月六月初不是了，谈到。 查这个劳动，我就穷不进。明儿，俺做的那老单呀个兄弟的找我送餐个新白马菜，你们俺家是不是黑白搭搭？军推荐查这个劳动呀，来住穷不进。当他一拿走，都不收月份你，便做娘们来钱钱，娘们这批店当托不进。
10: 这个仓嘛，经常过了，经常去找我做那不是的。俺做大生意操吧，学过两个其他钱，穷不是的。
9: 徐总，听着了，他这个中介的这套呀，我耐心的去让他先拿学会的。几个不来了，给来的你，给两个土豆带送哎。那我那顾不起他就，俺昨天摸到，就一起被逼追，他的给拿出不了短板把塞，今儿等到，给起中介多点信誉。对不呀？我的，出不了真叫钱被追不的。
10: 这是得来收益，说这三把头他们家的，规矩肯定接吧。
9: 老师，你我这学，圣林给几个操了的，丰盛给几个累了，俺最说这三边经过作业，里边几个说准不着，替他推送里边联系作业者，孙玉荣几个说准不学不着，我这啦替他给送了，规矩肯定就多。这下，跟他群送你们这钱币呢，老小一百个能收多啊？
1: 우리 랭게 뒤집습니다. 고장 같이 있나?
9: 네, 네, 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인다,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가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 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삼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림 뼈든 그 조두 후다치기 비비 뒤르 사바두 양규름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아자. 아. 돈도 랭게 님 두에.
1: 네 전 페이지 랭신다 메죠.
0: 랭게 에. 왜? 장대 되다. 추적 하줄도. 야메는 아자랑게 가바시겠다. 왕이민게 소중 고추윤나메나. 돈도 굴러체. 그제 전에 왕이민 체제 깨치 차고로 봐.
1: 아, 개지.

0: 기랑소 가르치니 봐. 어.
1: 오글라 공감사. 기랑 근지 쉬야지. 뒤에 태어원 정수지배라.
0: 뒤에 태어원 정수지. 계좌여다. 지계 준비 하고지.
1: 네, 나조 왕이민 천년이. 어. 왕이민이 인부이. 당기 오글라 지게. 뒤에 태어원 정수마지 둔조지 숨기.
2: 제자. 돈동아 저 뉴르교 또좀더 야전나 좀 줘.
0: 이씨 말이. 정수민 미사매 신거지. 쉬다. 미드 컨트레스도.
1: 어. 수호진부 또 첸부 끼치에도 겜마게체 신나선다 합시도
0: 수이메 셴스 예 소브도 야고 싶어쇼
1: 소브도 수인스 키랑 어
0: 나 총수 주리
1: 아래
0: 키랑이 왕이민기 인구인배 하 왕이민 타다 총대라 로브젠 소우유사 총수나라 대여마시
2: 첸나 키랑 겐가 조고고 담만나라
0: 나 총수 주리 송사 밀고고 등급에 하바도 포모고고 등급에다
1: 王不开别说了你的王一民给巴不了欧布拉布斯啊你卡萨你王一民给英布尔达请我重新拿你王一民了大概用下啊可来还有一个人欧布拉俺做王一民了搞不起来鱼请我大概用笔俺最疼多加拿女姐请我大概用笔
3: 哪儿爹没的疼多加拿女姐
4: 叫了嘛不得这女婿啊哦也没拿得啊这小了叫了别个下手的嘿嘿嘿嘿爹可是有人让女儿要嘛的哦我来个送不哦农药嘛的俺做拿了大事情疼得八十几个生病嘿嘿娘哎呀哎哎对了爹俺做天鹅王给摸摸的差不多啊爹俺做的做错菜汤子
5: 他都想摸的，伢些想摸的，爹，我来个亲事，我爹的，做事这么多的，哎，我呀，那谢米达，我等到两个小月，拜拜，接着都有，嘿。小齐，小齐，
4: 呀，看这个。 양무야 다스니 예배
5: 야 양무 김치야 여비
4: 양무의 들리는 음악이
5: 왜 먹었어 애
4: 무의도 안 먹었디 장게 왕이민라 나 기초를 냐로라다
5: 기초를 냐로스 애
4: 어
5: 카리나
4: 시에다니
5: 啥写这个意思哎哦这两年把那年多拉在讲上面看啥的这等级路过脱不掉了俺要往移民能行写大年抢上去这就呢张三老写你上面打球就要送不对第二天给洗了锅里这两张上面等着有效这香芋听说让了刚刚贴对你也绕不起个尾巴他的你也绕我多少次的嘞让刚刚绕不起面白啊你问你绕不起图没多
1: 我的帕林西我注意呀对注意的拜拜嘿嘿今天是华坛的云南队第二批错也是的我是特别喜欢这里何必我来给他一杯给我们了别顾家宇对的没事哦是啦俺不忙过天气你可把他接不接啦
2: 俺做虫子呢，把它接回来。
1: 谢谢。俺做虫子名了，天鹅湾虫子啥？明的，他阿斯达玩的。老大公个下午的话，俺把忙不起，俺做虫子跑不起。王一鸣，穷队呢，俺把送掉去年给，疼了不起。
4: 阿姐，我来了。哦，前头隔壁队俺做俺把大家注意。阿姐，可是兄弟的。
1: 谢谢谢谢。
4: 俺做队员要的。哦，欧拉，
1: 王一鸣穷队给把俺阿姨俺自己带过身边。
4: 哦，哟，你两个辛苦，别哭啊！啊，
1: 他见到我了。
4: 王一鸣，把他藏我，你也念的，你也没去前面接了，工作大了就啊。上个没去啊，姑姑还是啊。对了，苏年要我妹妹把他带走，工作大了就为呢，这个这边啊，干嘛的？可是我些，我兄弟呢，你也没我操弄全部着，没了把家你不接下面。好孙子，生年巧的。
6: 집에 담기자 외면은
4: 샤워 예시했
0: 예미시대 이제 용마리 마랑리샤 사원의 용마리
4: 용마리 딱 그때 쇼래
0: 랑대 콘소 니군 두스마
4: 어요
0: 아세 강자 니야 쾌는 미치 사 그때 쇼래
4: 아니 뭐
2: 깡고 뒤는 또 어떻게 하시아 오야 진니 다 뒤스 오라 오라
4: 범호 对的 你阿姐, 바르야니 과르샤비나 큰니엠도
0: 미도
2: 개칭마지오라 먼저 통대나 왕이민차가 죽니
4: 지지지
3: 당도나 당야보지당 원내미지기 날라가서 쉬바이나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Kesi, Kiran K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Jugi Sechi, Chongru Tang, Chongru Chimuso, Zone Kuikun Tang, Lekun Giletun Ba Yinchi, Ninda Niba Tu Ditang Takje Chigu, Kesi, Cawa Geba Tang, Lo Geba, Lu Shu Niba, Miku Nawa Soki Neda Yuchi, Tudo Du Menju Chigu, 康边南的库尤拉年达几公顷的龙库库切吧即别直切堂只顾了张着土西也不切吧即别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库
기 독살 로체기 응고 갑격교 꿀맛이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갑격바탕 권내 타르웨 민급격구 让我告诉你，说句话，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跟着钱的辛苦提示，跟着钱的辛苦提示， 啊，自己。 어리
1: 这边了，上个工作队了，相遇让搞到隐私圈里边，现在人家和咱俩现在都东不下嘛这边，当然过去，姐妹正都拿了，工作让人家表示去趴下，同到车个人都好些，就对人家搞来合作局面，东不是，修建体制的，
0: 给这个地址是呗？
1: 上个新闻都。
0: 那最近这老牛没嘛是吧？周姐有的有说，
1: 第一空气，郑州那安塘我连夜的，应不到，苏苏卡罗，给的熊，人是给不着车子，他们的郑州出租有嘛是，一毛钱呢，让给卡巴拿不对的。你那那是拉啥水？你还吃不了呀？大王呢，都下下年呗啊，让给他皮马当兵呢，丢个来也不得给东北的。他皮肯定是打水。嗯，你上不当。
0: 같이 가.
1: 어느 가족 어떤 그룹에?
0: 나라 동네 봐.
1: 아, 장인은 로니 쇼리 워다. 디모 동네는 시소가 그래서 좋아. 장인 씨, 뒤에 준탄실이. 계속 드리모 동네는 얘랑 특히 다뤄 중미.
0: 디.
1: 어, 도치다. 도치는 다 하시고. 야, 인다.
0: 嗯嗯嗯嗯哎。

0: 喂，
1: 香玉，然，克拉斯贝啊，
0: 然阿达东边，
1: 都是东皮，这里呢，没给水死。
2: 我工作到这么前面，工作赢不了。
1: 姐妈，你最近这忙不停过来。
2: 你让给我一些钱不打。
1: 你怎么了？人家我没得买。
0: 嗯。我哦，这个老宅那罗得要叫人家子，通给钱不要买哩。
3: 我不干了，他的钱多米多。
0: 姐妈，我嘞，他的钱多不就赢。
1: 啊。
0: 让咱的罗玉英给你是不是去了？你这钱来咋不赢着？
4: 朋友卡了许多。
5: 阿姊，你给这吃饼的嘞，俺妈逼着。
4: 给这吃的。
5: 阿姊，你吃饼写个名度。
4: 杨家姐吃的，点点什么那些多。
5: 阿姐，抽个有那人给我当帮俺吃个当子。
4: 他过来不？
5: 看车送，中门呗。没钱没车开车个。
4: 让对的，王一鸣、郑都那儿催不能送，俺老爹吧，你们几个没穷，天水这么些问题最拉皮呢，俺身边几个全是洋文都。有事啊？大姐吃面。哎，婆母的，什么这些俗语？
5: 小道给让什么这些俗多？
4: 啊，这些，常问俺什么这些俗语，让俺他人。
5: 你也开始说。
4: 开始都是，让起来看见几个三得一呢？你到摩天村那么多，下了车把钱钱，我凑不多。
5: 俺看着我操嘞！让这钱多用，让给王不开了别来吃别多的团队，俺的程序那些给。
4: 这下这下，俺的这钱的破门钱都赢。
5: 是。
4: 俺算工算工算工去赢，让给好些个月。
1: 俺啥事没？
6: 哎呀，可以的，可以。
1: 俺让四妹去，
6: 是，你去过去过，
1: 俺让四妹。
6: 也不了，东西有点大。那个嘛，要去路的，去别的东西。
1: 爸爸，俺让四妹，
6: 你去过，
1: 俺四妹，
6: 李英的，够用吗？老爷，
0: 我再看些多，让四妹。
6: 哦，
1: 我让四妹，我四妹。
0: 出动大哥，呀，
6: 교로시도왜나나무와다진제수다동기대봐아
1: 아라주호동미
0: 넘유아라동매봐
6: 야주호동미세샘내주비
0: 그나하리유
1: 매
6: 이봐봐
1: 你让你儿子死死，
6: 妈的！这是这是，
0: 呀，哦，这是马女啊，马女，哎呀，我
6: 见你啊，
0: 我呀，呀，
6: 可怜的，
0: 哦，
1: 哇，
6: 其实什么人学呢？爸爸学啊，
0: 嗯，
6: 爸爸之前都不学道理，
0: 是，
1: 什么姐妹？你让你妈给的。
6: 呀，下面呢，刘大道给让你娘接去。
1: 妈的，妈的！
0: 钱都开始接送。
6: 啊，这都是那花用不着，真都去老幺的，没给接的还能给接着吗？
0: 他个是。
1: 真都，真都清明。什么来的？你做的是天使，鸟做的是老师。什么来的？你做天使，鸟做的是老师。
5: 가래
7: 전도를 줘야 돼 요새 사업도 쓰기
5: 갈 수가 어리
4: 라뉴야 전주 페이가 세바 좀 젠도 안수 잉바 자서 주여 말다 제마제 와이미 뭐스제 도나 쇼드 콘솔 잡죠 마세다 양나 삼나 세비는 어느 와이미 차브리 머신아 전두 치사 주뇽 매데 예 니지다네 도뇨유 네즈디데 퇴시브시리 와이미 차베 마세 안수 갈래 잡디 간지르 수치리
8: 시시시시 어 니에피 둘람 껴치크서 제자 텁시시다 그러시다
4: 나게 셰프 드리스 陈志飞게 취시대로 셰슈 난츠 총기나 치제 잉부태소 칼라시다 콘소 세셰게 우리사
8: 텁시다 여도 이내 무슨 그래
4: 왜 광세 마찬의 음악지 종미 집에 계속 두고 왔지 왜 왕부하이 예카라 탱신윤시 전두 고소문에 타보도 랑게 핑식 뒤뉴이베 제마제 다리 칼라다양 위디 랑게 된시 용도괴
8: 아 세팅이 로하롭지

0: 不，拉我这儿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봤죠.
1: 블레즈 찌추가.
2: 가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찬아.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잡진치.
0: 다 가봐 추치신. 섬라 난립 다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같이.
1: 같이 가.
0: 자, 강범맨 마셔야.
1: 네 가시래. 계속 그 됐어요.
0: 아. 토동아 장리. 섭제리 하영 거 삼초.
1: 랑게 녜 섭에. 니랑마도 랑도데 되다. 랑시오. 요스 헤니디 모제나루 야멘 헤니루세나루. 나란케 셰노메 샤 척바조니.
0: 씨. 멍멍멍멍멍스. 저기면 시야시.
1: 왕부카이. 가바더유. 요즈 괜히 루세나루루. 가리. 괜히 싸워선 구두게. 왕부카이 야면 괜히 되게 서셔. 아.
0: 자가서.
2: 기니 나이 구슈 춘추인
1: 게두게
3: 고스티스 니 장라 뜨그메
1: 뜨그메 단들 안 뜨그두고
3: 니 장기 도로디 뜨그유다 도로디 총대니 칭아주 소단지 쇠비신다 정다후다시 도로디 뭐만업 채우다
1: 장게 돈다라 신고마다
3: 네 네 장라 응어구이다 마집시라 장 레집에 능미 손상 랑수 심고르다
1: 장 랑수 심시
4: 네 솜싱아 죽든게 돈도 잡다 저리 두스리
0: 강부 차사브레
4: 차샤 나스네 차샤 강부 치취브리 또다 탄데 띵조조 권유 치취나 샤르 찹제 종다첸 차주리 제마제 나 죽든 러영베
1: 아 러영부유도 러영부유도
5: 엄마
1: 叫我听这了呗，咱这要不去呗？咱们也不去，然后对不起。我同多些吃瓜种捏衣，哦，哦是，朱学士，他三年刚不去学校了不是？天天看见妹妹说这亲笔呢，俺米了当个这是玷污着。
5: 阿妈，你给我买水的，咱们俺们让铺那边去的嘛是吧？
1: 用啊，你铺那边去的，你懂的。
3: 大哥，咩？哼，好嘞，好嘞，我这，注意点。咱这脚不停这些擦皮子，咱我这擦有哪门呐？嘿嘿嘿嘿嘿，老王，来个几杯？嘿，嗯，嘿嘿嘿。
0: 有，我就是。啊，迪卡斯啊，嗯，嘿嘿嘿嘿嘿，啊，嘿嘿嘿，嗯，呀，一名七十位，
3: 七十位，算我有这份，
0: 耶。
3: 让给三木要不是等给你三吧，让叔叔这边啊。俺不会把不算账，每年这样交。今晚呢，让俺拿的，俺就拿。一娃三十五岁，羡慕的出吧。儿子，老王，让你这些女要的别啊，出呢也都要的。出不就没交不呢？想遇到移民，搞到可真是这不的。嘿嘿嘿嘿，哦。
1: 我们
3: 这，俺咱俩学个伢拿不到啊，他到底听不下去。俺咱俩，我姐还有病的，嘿嘿，呀，嘿，听这些话有点儿，哎，哈，还记得，还记得，爷爷，迪卡斯啊，是，都是，俺俩从金山进回来，人嘛这啊，
0: 我这啥？
3: 主任跟俺参加的，你主任我了，到我去是吧？
0: 对的，天阳长跟俺说天宝。
3: 嘿嘿嘿，呀，没事。嘿嘿嘿嘿，呀，
1: 老六，不过你抢不钱呢，钱不急。你那外地连的用嘛是，起码腾大了钱呢，再不写信嘛是，让怕给有。
3: 你这钱呢，俺我那老爹不缺的用的。
1: 让怕给有。
3: 都是在对年我的个买不着，都是年相遇了，我的家当中。
0: 不要去了。嗯，看就是，我老爸这三年也让给。
1: 明我连兵呢，今晚先考个球的，我的连人嘛的。
0: 钱呢？相遇给家家用的可真少了。
1: 相遇给家家用的，天外连人嘛的，先送给。
0: 哼。

0: 오야. 됐다. 창모대씨. 이민게 파티 수수. 디토네. 파티 튜니 신다 개개 매봐. 자주 도시. 제만에 과루 좀 마실라. 오야. 다 창모로 대성아. 로 대성아.
1: 천지페이. 텅기디네. 랑주어게 셰데스. 나저 왕이민 가르삼메디 년디도. 제자.
0: 낭다 여마시. 야, 이민. 랑 다가 랑지. 창마. 자주치다. 교치.
1: 王一鸣, 别还是我猜啊这, 赢得赢不着, 免得免不着。
2: 真是非给谢不得, 我那是, 我们的, 你也敢说吗是, 我们的, 这当给, 你也落着是,
0: 와야 인다 인다 이미게 상마 지체 겹사수 당라조 깁제 대도
3: 아 이미 가자 시에스도다
4: 사야지다
5: 시에스도
6: 시에스도
7: 시에스도
8: 시에스도
9: 시에스도
10: 시에스도
11: 시에스도
12: 시에스도
13: 시에스도
14: 시에스도
15: 시에스도
16: 시에스도
17: 시에스도
18: 시에스도
19: 시에스도 시에스도
20: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시에스도

0: 오늘 빨라.
1: 보모. 레스메.
0: 응응. 토치.
1: 더비야. 보모. 이민의 쉐아. 네 튀나미야. 갸교치기.
2: 비진의 신내자. 냠지게 소 신내자.
1: 다외 콜레 간 치비네. 네 이민아. 갸교 타치도 치기.
2: 라게 이민아.
1: 물을 쓰다 마치스 봐. 맘저 사람디. 뭐시 갸침 부스게 요 마리디. 뭐 싱어지게 저 선다야 더 그리.
2: 가다지라니 창부 중재. 범으로 가부 중재 쳔.
1: 바바가. 가르치스네 제초.
0: 응. 셰스 발라. 마셰인 달라.

0: 내 파업자. 왜 비라 저러도 더도 감니 휴식시다. 어, 와 영화 영화. 왜? 야. 네 가르친 수월해 아, 나 야식 말배.
1: 유다다. 네랑 통주식이다.
0: 통주식이 왜?
1: 어,
0: 네 노주 가르쳐서.
1: 상가 상유라, 무기가 담스러. 시다, 무고 봐야래.
0: 전다 뒤를 배. 랑게 고수에 태부다. 네 무기도 상유라, 개가 담비.
1: 잠은 저 가르쳐요. 무고 봐야래. 네 도움을 줘.
0: 랑게 그봐 통구래야. 相遇
1: 重建了，移民的家轻松啊！他毕竟困你土茶有几哩？不是家轻松？哦，哈，咱现在嘛，是不是？俺你们人家拿龙骨待遇？
0: 哼，俺刘大刀明扎预备没少子，可是吞到了，缺不起个哩。
1: 嘿嘿，这，你拿三匹鞋走？嘿，爷爷，爷。 장관님 보는 거 얘기가 담이 있어.
0: 예.
1: 이내 달에 진다 되냐디. 리멍을 도와.
0: 아. 장에 가르쳐 봐.
1: 어. 계승미.
0: 어. 예체나 나와. 나라도 김상이 파나. 저거 망스체. 지동 서로 당고. 김상이 파나. 겐다 차비나. 야오야 마지. 장에 체는 제 마지. 아.
1: 간도 시큐리. 바시다.
0: 어.
2: 对的，宝宝可真没得，旁边吃的没呢，人家是那东家徐三爷的。一米，这都吃这些，推出去的要么是，然后萝卜开的锅炖呢，俺做些羊蹄啊。对，
3: 过来看不多。
2: 我这，默默解释。哦，我这。别俺这，让真多吃点吃这些呗，团结，这些说不得，很多托拿吃过呗，团结卡起的，咱们得有伢，对，别打下去，你今年得对了。
1: 年前都，格来是哪去不黑素？你也是黑。
4: 阿姐，人家俺说不起牛语，你也让说不起米。
1: 我呀，这话去求是，俺就主意的。
4: 哦，用啊。
1: 主意的，拜拜。公司可真没多啊，俺真这么多呀，黑呢。哎呀，阿姐。
2: 人家移民了，天下也没呗。
1: 可是你吧。要去。想有同个链接，俺就晓得个，咱们靠不着。
3: 아. 교스단이 후르베.
1: 영어.
3: 도시나.
5: 교수님다. 이멍 어제 중인다. 사다와 라제나 투용.
2: 바이바이.
5: 바이바이. 바이바이 교아.
2: 바이바이.
6: 아자.
2: 대다 가리.
6: 류상유사디. 문에 왕이민이 가로 임자. 등긴아 저 시에 던두. 뭐라 레스.
2: 아.
6: 돈도 무긴 무긴 친수.

0: 저, 근데도.
1: 어제. 어제.
2: 왕부카이. 왕부카이.
0: 용부유, 용부유. 양천이 내가 용배. 이야. 천이, 난 가림에 그래. 견유로서 나무를 깨자 가져가.
2: 가르치우유. 걔 친구들 내게 없지. 소시 나구유유. 얘 라라 더비 중구유. 견유로서 비게 샤나. 타진 것도 과. 야 랑게 견유 랑가기르 유게 유게 주지. 얘 라라 더비 중지 혼자 대 샤비. 얘 레게 넘주 야오 가지미도.

0: 강배 착자 차장 가도와 강바 강가 장도와 남상에 비로실라 비차시 개가 담에데 다 그렇지게서 착자 강가 가셔서 단 남사오라 매만맹강기 착제기 치줄라 당가 주줄사 맹기 마 착자디 똑똑히 마 주리에 채워레스 디네 주모도 베나 샥주 치주 가오르스 르도와 어 띵 안주 가르스나 체력이 방수에도 좀 쉽쉽지요레 되게 뒤름 뭐지 니지 간라 데베나 가르스나 착자디 개강가 가두레 착자디 지 가바 이메이나 아니 깡배 착자 가야 돼 들은 애주 충어레 착자 가야 되게 닌게 착자다 로아 착자 가베나 아니 쏘는 닌가요레
1: 다 지나게라 但顶这个农村团队怎么呢？他就可这样子了呀嘛，你这干的嘛，跑不起来刘军强，应该是样的对吧？这家了这么等的，哪里是得强应该的？对，可都是成不有呢？
0: 对，
1: 不计差别钱。
0: 但你这干的嘛，跑别的，不计差那，就是你两个不过嘞。
1: 那是。
0: 可是跑不没事
1: 的吧？俺们看起的，可都给呀的呀，没那。
0: 我嘞。
1: 超过下级等下就了吧？
0: 是。
1: 对呀，开发就那个了。
0: 开发就要嘞，下级钱差别呢，就是出嘞。
1: 那是，
0: 俺听呢，叔叔介绍就呢，叔叔你呢冷过嘞，叔叔解决的得出差个多啊，
1: 那是，
0: 老老老老就三就那几么大就是了吧，他看了都是人个嘞，下就解决个鸡蛋人个嘛嘞，
1: 那是，
0: 嗯，人个嘛嘞，俺第一次都俺做广告开始吃了是呢，做了点说真呢。Тэрэн сүн гангбал пөбө дуасын, ян гангбал пөбө дарачу, гэбал шүрүжу, амладам зүн лэг гүү чэгорба. Шагчу чэзэна чүзу чүнэ маа нэрэнэ бамна джигорэ. Сүзу гэбэ яна чүзу нэнэ бамна юнгэ.
1: Нэсэ, лоу-лоу гэла. Та чэнэ бүгэ цаачэ та пангсу яг төзу дэй баралэ я, сэчу утуалэ я, ян сэпсэ чэгу ярчэ канжэ яна.
0: Сэчу утуалэ, аме омэ дэбэ төзу дэй сэчу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дэй 然后旁边就讲大家用都可以的，就省得去打纸活嘞。
1: 知道啊，
0: 开始下开纸活了吧？光开纸活了吧？新多开纸活了吧？学了几开纸活了吧？我直接省得纸活嘞。但是呢，干哪晚拿来就是，年干拿来用不了，可能都是差不多全部都可以用的多啊。那本来还是光第一节面，光三百升的三面是，下三百升的三面，开始三百升的稀饭都不是多啊，晓得？嗯，那你差不多全部开不的这三面呢？下做光做我们做。Di na di gan lang ngop zhe ni la jiam chi, xing duo zhe, xiang tri shan zhe se ni, se ni gu shu se ni zhe zhe, na cheng zhe se ni zhe zhe ba, wo du se zhe
1: xia. Le se ge la, le se. Da teng ge, bu gu, ame ke du ma ge bi ne, qiu zhe ni ne ma pe bia yue bi che, di ne xia bi ne, da qiu zhe chu ne ma pe bia yue de song zhe ba. Da yin ne le ge la lam se, yang qiu cheng mo, lak ba ju, yang qiu dian dian zu zhu yi qian de yong gu yu na ame.
0: Da, le ge shuk le zhe yor ba la. Qi dan qian na ama me be, 추 정무도 용 거 말해. 맞아 표 사자 클론 톱으로 봐. 사 정무로 봐. 아 네가라 약초 추면 추디 키디 거라 인지민주 추 사고 거라 봐. 추 정무 전에 딱다 네 말해. 다 아멘이나 지단 게 수수 끼베는 님 숨네. 속부 추네 지거라.
1: 아
0: 다른 게 찌 귤이 뭐 추우면 도와. 내가 날랩습니다. 지단 게 샴디게가 니르데 주르 멤베 멤베 주르 봐. 다 샵주 제제나 님은 두 님은 주네 마스에 잡이나 속부 추나 지거라.
1: 아,
0: 다 추정의 추대한 주의수로다. 숙체부들 깨야 된다. 안 깨주어 말해.
1: 잘라 숙체부.
0: 근데야 깨 숙체부치 천주 숙체부들 깨버이나 가르치겠으나. 변의 수 가르면 두체 차 숙체부터 봐. 근데 제베 니거라. 안 되네야 가르스나. 변의 마사베 니거라. 네. 변의 단 라버 봐. 안 잘라 숙체부들 두도 걸 변의 마사베 니거라.
1: 네, 네 세기라. 다 드링케스다. 먼저 방수야 되주디에다. 님은 십 신이 공도되지 봐.
0: 레라.
1: 님은 십 신이 인도 좀 보게 사제 님은 십주 신이기 지엘이야다. 드링케스 소화 체킹 야부지 민망부지다. 야게니 체샤는 강후 중심스도 와. 딜이야 배야다. 이제 능고 도와. 딜 폐비 능네 기제 여르베기라.
0: 디디르글라 다 기제 여르라. 디 가르스는다. 티 콩라 인나가 저 소화기 뷰제딘데 15분데 신이 요 말바. 상아도 팅산 변주 야고 송어다. 안에 소화기 뷰제도 저 신이기로 봐. 다 보고게 차베 있나? 아, 수수 나로 랩차베 있나다. 야나마나 랑가 저 유엣 중심선데 주도와.
1: 아,
0: 디에 침베 있나 가르스나. 속베스에데 류제르지 가르여레스나. 안은 저 디저라 징람다. 길람다. 디네 속보단살람. 두두숨이야 추 꿈바다 마짱바 체지 루제딘 짐지 쯔고레 가르장아체 가르장아 좀디 징니 숨 싱아스르바 말르 팅마니 슈스데 두세 아 디주직스 님스르 주직네 니 파르제네 지오레 디 야마 좀바이나 아니 변의 마사베다 징범 하슈브다 세랑가 징범 하주바 쪽범 하주바 로틱들레베네 변의랑에나 아 게임스 게브나 지금 쇼년데 요래랑가 로츠 과베나 징범 쇼년요 아 랑가 변의지다 베디 마 추근에 되냐고라 요래 어 디체된 공과 제체도는

0: lüze de inchim chi zhe gore. Da zuo de kharsna gyön gyön chi yoro, ko ting ma jigi pen ya ka yo marwa. Ha, ko gyön gyön chi de chi. A tin na kharsna ni ri ga la ka ga yun du sing ge jo ro de o lüze de dan chi. O di zhe be ye na ani sha dun zu da da tam ru ye. O din zhe chi ye de duwa. Da a ni me shib ju xian ni qin san er ba la. Ni me shib ju xian ni qin san na an da ge la ro song ye kang fu zhong xin. Da ngan zu men ga ye kang fu zhong xin de zu yo re.
1: Ken ge gong gan san ngan ni mo ne su ri chen ga ge me bu xi yin. Ng zu de ya yin zo de chu ge cai be pe me ni me shib xin 이야 딱제 지치가 용 그래 딱제 디 조디 가르쳐오래 속도는 응하는 존은 그 변혁기 답 중국계 배규리나 변혁기와 주고를 봐 아니 변혁기 다 주고 요약이 인데기 디지체 안디네 응한 존 오마 노미 강도 강문도 안데 다야 안디네 응한 존 마가 쇠 쇠도 쇠문도 다야 아니 최바 부호디도 최바 체르치 최바 흑흑 차베 안데기 도조 쇠도 쇠문도 안데 다야기 튜튜지 조우지 개첨부지리 아니 언중님 십신이 야다제 제야디 인빈 인 카세게 네 카세게 언지가 안가 상주 신경 네비 있는 아주 청색이 딱제디 제우레 제우 말에 쓰고도와 아니 니 우리 전에가 조 다 보고 수수 개감 내 기비 내자 상주 신경 이내자 아니 딱제 우리 전에 님 십신이 딱제디 개첨부지리 요금 전 가리 있는 수 동안에서 다 보고 수수 개교 이내자 상주 신경 상주 신경 아무가 이내게 다 보고 뒤 수수 주고 나고 변뇌 나고 대우를 봐 아니 뒤집어 변뇌 교화 주어를 봐. 안 편뇌디 마가 좀 청색이야. 견십지 용고래. 안 최상 딱제디 개침부 십지리샤. 안 딱제디게디 안주 단드네 제비 있는 거랑 좀 가리 핀도 안주 안주 쇼마기 키벤 가려레스도니 저우디 안주다. 진네 제비니 단도 카시에 야 무게 차부다가 진부쇼에 내면 돼 요래 야 카시에 단도 민도 섬년데 요래 야 딘데 딱제 디체 캐나 니주디 하고 비는 간주 캐나 저 위제스로 내가 비니 야 캐나 저 좀아 견고 체두 진내 전에 진부마쇼야 니네 전에 간주 변뇌 칸에 마 되야 은대기 원고 야고 싶지 제 두그래
0: 맹아디기 그 강후디기 야 강후 중심 강 니면 십세니 내래 니면 십주세니 내 로직 팔들아 퇴주 틈슨 스비시고래
2: 네 퇴주 약슈들이
0: 퇴주 약슈들이게라 어 디나라 속부수에 약슈들이 가르스나 이 속부수에서나 다 데르바 라스 체르바
2: 아
0: 라스 체르바 가르 라스 체르스나 창레 나기샤 창레 나기 규바 어 도주강아 야 라스 체고로 봐 부기도 가나 콜라 투스르 케어로 봐 코야 라스 체디 조 체슈디 디레 가르사 롭지 나라라 디네면 주나 아니 로직 나눠체 다른게 나 로직 체차나 용거를 배웠어 용다 용거래 다이나 드브 디기 드브 서저봐 디 로직 나나 체브는 신기
2: 야고 심보요리라
0: 중심보요리 이거 말해 저 치슈 대로 로직 나눠래 다 디이나 가르스나 루제제 단체 볼러 맞제 가르스 최고로 된지 아니 샤다 왕자 돈 줬다 규버 돈 줄로 대체제기 부부 단체 아니 최고로 된체 디네 엄지 수수 암모 체제 다 부부 당을 쓰기를 봐 어디를 대제 아니 그 来拉出去玩。
1: 今年前的 M G 七个大姐 ，M G 七个大姐，前年的前几只大姐去了吧？那你七个的，你前年俺做大姐的，朋友的，他等俺做的，给俺们的团队给不起。俺今年俺做朋友，俺得等做啥都啥没多，等做大呀。俺第五年下边的朋友这边，看你嘛啥不大，俺得给人们点点起了下。俺第俺做。이 지지 디체비에 내가 좀 변뇌기 다 청색기 숙소로 봐 숙다야 안티네 나랑 좋다 단도 가이가 소로 봐 청색기 규제디 근데 지금도 지금도다야 다 규제디 장 안주 디네 키나조 야우지 장투부 체키나조 야우지 신비네 아니 규제디 나랑 좋다 단도 진부쇼야다 단도 변뇌마 뭐 사용야 돈도 간 그거 아니 원고 야우 싶지 시도래
0: 안디 체변은 아주 변형관에서 로체블립도 가라 로 넙주 죽줄립도 가라 징범하 꿈모도 봐 쪽보 꿈모도 봐 변의 마 퇴에 순저 남주드네 규면도 규름 번 나야라 변의랑가 로 십중업줄은 안데 망보여랑가 규면내기 규면야 벼제 되니수 짠대베소라 야 규면양스 나야도 간 가스나 만신스가 대신하자 차오르 봐 고강 창래기 대조로 봐 누수 그냥 누슈 그냥 말아 아니 그 매지 되지 자연데 요 말에 대투는 전속 가르스나 보고 뒤도 가나 야고 라스 치줄이
2: 다 드린 게서 야 보고 아마 카지게 안 되지도 안 롱고 놈줄이야 보기도 안 다 대야야 된대 전에 걔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쟤는 느껴를 심해줘
0: 다 뒤쳐야 되지 시에 망보여래 안중고 마이나 신조 갈라 망보여래 빌린 차시랑 알아서서 뭐 예술 지다 보고 간가 다와 캐시기 키에다 로직 키에다 망보여래 그래 대다 신사인나 가르스나 샥주 신인 되어봐 범매자 아마자 여러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구 말해 가르스나 롱고 샥주체 나와 당번나 드네 룸줄 부코베네 제용 말해 다디 가르스

0: 나 페네디갈 마치 케어로 봐.
1: 네스.
0: 아, 뭐 슈주어로 봐. 티 계시 부근이부터 코드 간에 되베 있는 소 배슈트리. 응, 소 슈년들 망부요. 있잖아 옛날에 별이 옛날에 되리. 아, 수수 기념저 봐. 티티스 차가요래.
1: 네스.
0: 다 옛날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저스 게비 옛날 보고 겜바다 보고 쉼베 받아라 로스미 샤베 옛날 딱딱 주고요 스티샤. 직 포조 간에 침을 봐. 어, 직 게비 봐. 아, 직 샤오쇼 두드가라 직 포조 간 돈이 서서 딱딱스 주래. 근데 안에 소본 거는 신 소프트 인심 서 주래. 안 터진 아주 세로 로직 나라라야 라스 치르 주래. 라스 치 디네 양께베 얘네 야 라스 치 두래. 인심 이제 라스 치에 구급지다. 보고 체데 로마 뒤에 구급다. 두두 간가 제네 야오래.
1: 네스게. 길라다 한 드링 캐스 차샤는다. 보고 망체 지기 녜리 양아 창스 개고 매송에 망부도 와다. 창수 켜는 게 보면 송년 망부도 다 이내래야 쇼쇼 디바 로숨 주 섭드 섭게 슬리드 좀 아야 창스 깊게 보기 근데 제임나 길라다 소포야 누구 컨테스 주나
0: 로딩에서 내가 저 배명원에 세베이나 다 안가 저 부코야기 되게 되는 런스 서버 다 벽에 있는 데 스티스 소리 줘 봐. 땡 아주 소소 아메 코퍼 님도 케어래. 타고 아주 님도 야 살롱 용으로 봐. 로지로니 로숨 숨스 줘 봐. 로적 숨지 필립도 가는 안에 다 잘립도 가는 거의 지금 야고 최고래. 응 야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니네 살롱 용어도 와. 살롱 용어 있나. 지당치는 로니 슈 쨍아네 니 슈 쩌고 봐라. 아니 데스엔 투데 쩌다 디스 거래. 두디 보고 코비 있나. 안 보고 뷰지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1: 소보야가
0: 소보야가 부코릴라 아 딘데나자 가르소랑아도 샨다딘데 빙파 개개겐데 빙파증 쓰그바 디체디
1: 네다윤교
0: 오 네다윤교도 조 묘르마 차예 딘데 조지 가르스나 부고왕부 견젠티 아 묘르 주도가 아 로충도 가라네 묘도가 로체오르 심베이나 아니 디 녕게디 덥코르 체 주도가 아 믹세드 체나 타진 듄을 레베기 당시 종호 증승에 티 로숨주 수왕아 옌다이나 아니 숨게기 미숨게 나라 직술로 통도가 로숨주 수왕아의 총에는 책돈의 직술로 통도가 따라 책돈의 직출고 주나 녕게디 춘주르 봐 숨게 내 직출고 주나 아니 녕게디 체버 봐 아니 로숨주 수왕아 옌다디 계시 보고 집에 있는 보고 왕부 존재 차이에 내가 책줘요. 보고도 갈아 나도 진짜 통해다. 보고 뒤 가고 치에다. 도주 강강 내가 뒤 토르토 토르기. 아니 약속했나 로니슈 쟁하는 있었고. 아니 보고 거베나 약속했어.
2: 내가 소소 나래 보고 친구 유나 치대 시민이 야베는 간절 유나 게나 내진데.
0: 땅 안 줘요 팀사 초안하라 아니 치다 심이다 이제 수연이라 탈수 치부를 봐. 다 이나 키다 심이다든지 보고 하고 걸어 이날에 아니야 코베 줄인 이날에 코차제 나라 보고 춘추는 야겨 된지 이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키다 심이체 아니 죽으리란 게 가나 부춘주죠 디 부디 나라 공 개개 대비나 공신 중스리 아 공신 중 다 디디 가르스나 지지 단체는 아주 민남 균도네 밑에서 제주도로 시행 공신 중수로 통제 권유열에 다 비로소 개랑은 예수나 팅어로 고베 소리치나 다 아주 소포디 테르바 카르 도슈 체베요나 나자테 고 렌고 차두레 다테 근데 고르서 라강아도 키다 시민라고 챙도 고베니 거레 라강아도 샤지 버스도 가 고베니 거레 다 아메 고베는데 저거 말 부 고쪽 아메 고베이나 카르시스나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가 속부죠 나라 견과자 도주가 속부죠 나라 세그르바 다 디체데 고베이면 아니 부디 공에서도 코관나라 땅 마샤샤이나 아니 아메 코관나라 부고요나 아니 마시에만에 친제 부고마 쇼바다 보고 왕부 견전 차바다 보고 철라 조인데도 와 아니 계시 보고 거야 체시 유업에 있나 약속은 수주 민도라
3: 걔라 가시 나라 부커져야나 나라 캄비 나라 제수 지난 되게도 왜
0: 그래서 딘데스살아 땅 안쪽 캄비 나라 제수 체비 있나 캄비 나라 아니 가부 주에다 천도 땅에 돈주 나라 제주 잘라 자 최신이 도와 되겠는 김나 어 아니 디 안쪽 보고는 누구 아디 자춘스의 모든 사배 나라래도 어 디네베는 아니 보왕부 존재 쇼에 기능가 체부도 어 약초 충분히나 아니 보코야 70번에 숨 보디게도 로직 나라라 강바 제수 맞네 약도
1: 그랬어 스모닝게 난줄리 챙기 미규 조티나 닌게 초 디당기 균시 강만 규자 체네 키 넘버 인다르시 류디심기 용화 체규티힌 今到这么大一年嘞，特定俺这里在那应该拍吧，都在那修音。
0: 他这个。
1: 前头俺这里这一年修咱们他个声音，俺那从今年里在那应该采用，听见修点结果。
4: Tiringi leze dila ya lu gun chakun nyambar chebe linjong, obgi kepang sheba di lobgyu yinda.

0: 추구 때문에 방소배 급 예수 망잠 잡고보다 추구 방가라 용잠 내고 추수나 더 난다 추창물 직도 체면에 색진 용잠 싸와다 창무탄 카세리 사미소 류면에 장자 더 난다 견교 양양 제거 샘감 퇴도 요마 제거보다 나 잠냐발에 챙경 체면소
1: 디북을 남사지 티나 초조 체가 신사보다 남사 오면 데로 주구리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 데로 주도 아무데 참 하든 봐 차 죽시죽 집에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가든 마 차치 아 디네 가르스나 아맹원에서는 싹감 주고

0: 사야 제가 요 말베 하나 그저 슬랩제
1: 대몽 장스로스도 아구 유고죠
0: 어 예전의 지지점에 안저 롱데나제 대치요브지
1: 저지 라미 치스도한다 디제레스 라가 마지 시다 라가지
0: 어 예바 시다 라가스 가수거제
1: 시다사디 통마 총수 추워스고리 接了道教巨鹿局见三年个月了过也不接
0: 三年个月了也能 俺最几康律师当时 叫子你不说什么龙给把着
1: 我年前呢控制死了不接
0: 但我呢却俺的几个车嘛的呗
1: 今天大前呢西大拉干记了 月了几年要嘛的 你年上海给西大拉干了 月了送药的
0: 可这 可也送不着
1: 我年拉干拿了全家熊熊个血统
2: 嗯嗯

0: 아지 대리님 쉬지 말고 쉬죠.
1: 쉬지 걸 더도 쉬 참에.
0: 아지 더도 가로제.
1: 샴라 녀라라 상하이 세시 부카르이베 다하 치고. 아.
0: 카야 담다가 사야 고제. 어 어루 어.
2: 대다 국제 고위배 삼바.
3: 어찌 켄자 삼부디야 아껴부겨진 데서야 하리나.
0: 어 나무미 저커도 주어야 쓰기 예자 삼부디 국제 고세비는 대다 너무 까투어를 쓰고지.
3: 알레 진짜 임지 삼부디가 캡슐레비는 문에 깊시라 형도가.
2: 어찌 미카 대다.
3: 어찌 남나된 두배 민예들이샤 대가 시위나
2: 드리니 야워스토스 예레라 보싱미에
3: 야 남나 맞다 미구대 입자 연이 수고 위메시다
4: 두더 마임 가레이나
5: 뭐지? 뭐지?
4: 고파 고파 준아 가시오. 고바란 게 무슨 대우 마치야스. 대니 라이나 도시에나 미 대회 더 나치인 구조 봐. 자라 가요.
1: 참마 디나이.
2: 다치 디샤오 미디 다니엔 블랑 제르시야. 딘체 임 부스 봐.
0: 어, 나 토나쇼. 너 더베 디나도.
2: 군이 부사 하긴 你来了不行吗？
3: 不是，姑姑。
2: 明年就这样了，就拉出这样远。
3: 阿姑的，
1: 不是，这一次得看下游吧。
4: 坐车的小人，司机今天开车怎么行？
2: 啊，不是，
3: 不是，哎，嘿嘿，这么面的姐姐，现在会远啊？
4: 第三选给参赛票件随便选几十里，第一名了新镇面子啥？第新镇丢这么几个万元钱，丢破别说那输给阿丁马戏。
2: 你这屋内人呢？
3: 谁不听这阿姨？
4: 穿的显得性格人，捏了地带窗垫边，啥不来了丢死谁？
2: 你个你个都！
4: 小五，跌住跌着，还自己这一打，俺捏住你。他的是，
3: 他的，今天哪一步了？
0: 哦，米克，你要搞不清楚，说我去用啊。
4: 你连哪一步学还要学？留两个床垫呗，今年丢死。
0: 哦，这么年不了，丢的天哪，说不定家是准备呢，今年的严明度。
4: 爹娘，我这个小孩子，岂不开床垫呗，才准备要丢死。
3: 呀，娘哟，
4: 娘，呀，呀，娘。
0: 刚才跳了，我过来。
3: 阿扎，阿扎，你也站住了的。阿扎，
4: 爹爹的，他才穿不了衣服扎。
3: 丁花花，让个新大姐来说羊汤是不？
0: 让我妈妈弟弟前天要了三句了，让国宝这把腿子如果穿不扎，呸呸呸！
4: 那他进，他学习。
0: 哦，你搞什么事情了？嗯，
4: 别傻子，丢坐下。爹爹的，路子是三重。
3: yanye gorsi je dagadesh
5: Kati, hana korana zyus
0: Dimangala Ji, Shanghai ge chengshi chebu yuja Cheza mi mangu dinja yubri
5: Ta ta wangshi, mi tsuyoda Di, mi mangu shiradu Raga tos pije doyoda
0: Yonga Miko, minge di Shanghai ge dinja dedu
3: Simdos!
6: Raka jinyeba!
3: Gongba zo mi nongxia!
4: Gongba ngabzi zheje, cawshi denye raachu. Chui dingwa ne, di chen ya gala.
1: Zho, yinne zho rang di dungde, chika xie zhe burda.
4: Kari gwar xie xie xia di gwar xie zhe, di le moshe ao xie dong.
0: 月半，当然是我家送的。可是现在住我家门多。
3: 喂，小五嘛，这边。啥呢？大官是谁的姐？家个人没看能行的下。喂，我信。还有不有？
0: 我在，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6: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7: 你看，这就是那个样子。今天你进去，选择五分钟站，对吧？根据学校。

0: 中央经过铁链子被冲的做法当中央内龙队胡长生别入手就当位及委员当军联委员书记接近研研究当龙队王军政给别入手就当位及书记军联委员委员接近研没研究电别弄瓦扩军会议中央给电别着想弄行王军政给冲的作秀弄瓦当着苏先弄瓦胡长生给苏先弄为过当别都家对中央某某 CEO 给推门掏空档，别就来电委员能够有力空间，难你给国家隔壁国。每日通知一天至少十个单位了，让交接三个高级配送设备十个百米国，眼睛还一，让小张某某推出加九年被九零委员能够给冲的挺严啊吧，做小农民过生意。
1: 赵班长吧，更看啥？
2: 更看啥？
1: 那南楼不给松江车辆员，前两边看给三家四百个试试。
2: 第二年，北大街被拆九年档，西大隔壁拆年再送，人上老百人，香兰弄点黑茶拿走了。
0: 现在年年年纪写着，中央经过铁链子被冲的糟粕档，中央政治部部长严巴贺锦辉议，中央内龙队胡长生，别荣小学党委及委员党军联委员书记兼政研研究党龙队王军政，别荣小学党委及书记党军联委员。我也接近跟研究民币顶边着将弄完人王军正给从的作秀弄完当着苏先弄完胡长生给苏先弄完眼睛还当刚把彩电刘江工会彩电从的修月把里王军正给苏先弄个大厅荣秀就单位经跟口龙队作物接不接把电能龙队习近平给苏先弄为党中央给先用了一把当先就内定弄进顶边弄完行边习家书记习近平等党中央内别接来电等别经过这批关注上了参队通勤等别接没离开给忙做了相在投靠习作人路第二阶级别将三班组织下就都被准备了电交工人弄完参与按党中央给电别了这个他基督学习党党内学习马在党中央给来给龙家端出他基督下就引龙队胡长生给那些把什么的大家三点级恰西了弄钱等当给三队人员给老年人做提档，来个工地先开吧。我这几年用平素做吧，来给学做药吧，用账存钱，用银行到借一百。龙队习近平给首席农委党中央跟局面五七五，龙队胡长生给作为农委让小就当委接，中央这么的靠给来些忙做，团结内提先来，三级也在当，别把红利先得，别将有的队开到北道公片及南北三八三五七八队局。一切越级数码人王军正给党给操前交接办总村龙队习近平的首席农委党中央给别接来电了参队通勤农委党别接没得靠给忙做了透过在业农业首先感情到改革感情热到人办农委别接下要靠了罗居柔业界中间老婆七头鱼念别都罗岸业主新人写下书记我就罗了三木女把党顶起你及陶居柔业界对你了国定在龙年都是一直动的电车一电动苏秀宁特把接下的龙队做的那么多中央这么的靠给来些猛从内提的别接来电过了农委写下书记清月干落感情老大定在写把当对了三笔别兄在就老大用到写把马在写下书记别都自己农委苏秀感情的功能老大他心当写下书记电车农委电力的别接先看坦上多切接接短期一不对荣秀中介当给推门走进天局背头昨天也没他没猜到一起些年刚到这里人西家书记别了国农委偏见及别人的点头的却突破些月电力呢连接二东部营吧军权些的中华美丽进度作品都是军权美吧电动党中华美丽进度作品足球公的电力动员了家家进度些当新本进度些，陈秀进度些姐姐啰嗦顶上冬年。去路来的陈路进度具体些把当，石头街追凶马拉到追凶泥巴地拉进去出菜都来把些年。有的留块用钱摸见顶不顶瓦当，别家冬运度些啥吧，相用当捏了琵琶落到些月。搬家的石头别家冬就吹，从给把送到偏到把几个新农家端出些年。家家在昨年他就来一桌酒。现在许愿有把的对年天心女婿三把偏见动画当且对天亮先生写书切了冬年卷钱没把某座来接到门塞接着头把先年 메리카게 몬초제 토놈 더시노 덴저제 노와제 뒤에도 동예 신강 뉘란 조바다 수쇼 조여데 신강 고유 수쇼제 천룬 조저 휴네 자바다 세리다 튜비고네 로르다 샤르 모조 레게 군데 동안 마제 신강 라소도 고유 쇼디 지리세데 자가제 신강 수제 준티 덴도 동예 마부 자드에다 몬초 데케 냠지 세네 타다 타데지 레데니 가체 냠지 세데 자카쇼와 녀바도 탄성쇼기바다 탄성쇼와 녀라 베종 띠니 영화 세기주 타주 선로 덴초 띠디 세바다 뒤라사비 타다 모슈케 타주라다 휴제세니 탄성코 디라진 돈주체 세휴 치르도마다 자카제 띠위 레덴 소숑 띠디다 탄성 사띠 용위 모예 띠보 띠유 시자수지 희진민게 당조쇼게 공바 로종도 라다 띠자 세데 Shuezo yosam da duyanchu damzi xeba maze, rosong gojo misa mebi sanlo dinpo zudi, shou yone dang nipo xiongje dang, dang yin leje bi senhyu jito zhene, dang ke bedo si xiongwe mo ye dewe dindu dong yue ji sumbari. Wang ju zhengke, yong yong je gong wo ge, tu mong ben zhen mo, be je le de la zhengze zongpo to yue. Zhengze de da toba ne, long tu hi jinping ke so xin nongwe dang zhongyang gen jome u